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된다는 24절기의 립화가 방금 지났습니다. 산과 들, 그리고 도시 모두가 녹색으로 서서히 물드는 이 계절, 기온도 갑자기 높아지면서 어느덧 여름철이 성큼 찾아든 느낌입니다. 철도 철인 만큼 요즘 들어 농부들의 일손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연길시의 리그마 씨가 농산일로 바삐 보내시는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산천조화를 보내드립니다.

거구와 섬한 사이에 있는 리파는 보리가 익을 무렵에 서늘한 날씨라는 뜻이며 맹량 맥추라고도 합니다. 연길시의 오상철 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니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보다 가족들이 먼저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면서 오상철 씨는 아내가 즐겨 들었던 노래 꽃 피는 소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오상철 씨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옥자 씨가 고향 연길시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그림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 리옥자 씨 시부모님은 고향에서 선군들을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답니다. 리옥자 씨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큰 효도인 것 같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기원하며 그들

0: 즐겨보시는 서품 보고전의 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뉴욕자시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너 동신 이게 내 판타나스라는 게 아니라 딴따단딴딴딴딴딴딴 소리 잘 나갑니까? 그럼 제 4궤도 공작 보고로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보고를 하겠는데 보고 내용은 바로 이 글쪽지입니다. 이 글쪽지는 우리 내부 직공들이 올려온 건데 어떤 내용인가? 내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무들이 엄숙히 듣고 심각하게 분석하기 바랍니다. 리주임 동지, 근간에 우리 단위에서는 명절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공금으로 마구 먹고 마시는가 하면 지어는 아무 명절도 아닌 날에도 리우를 달아가지고 먹어 제끼는 기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 문제는 완전히 먹갑질을 좋아하는 리주임과 리주임과 먹갑질을 관계된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이 리주임이라 하면서 먹갑질이란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돼지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 방금 저 김혜계하고 같이 우리 단위에서 금년 3월부터 오늘까지의 7달이란 어간이 집첼로 공금으로 먹고 마신 명절이 몇 개나 되는가 따져봤습니다. 결과 7달 어간에 우리 21번밖에 안 되죠. 이 속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명절이 몇 개나 있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봅시다. 예? 우리 단에는 여성 직공이랑 우리 저 출납아줌마 한 사람 뿐이고, 예? 나머지는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에서는 38절 굉장히 셌습니다. 우리 매개 남자들에게도, 예? 여자들과 같이 38절 선물로, 예? 구리무 한 토에다가 위생지를 반마대씩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축하 오락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잘못됩니다. 그래, 우리 남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여성들 명절이 우리 남성들이 축하를 하지 않고 누가 축하를 하겠는가? 그래, 중성들이 축하를 하겠는가? 중성들이 축하라고 여성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날쯤에 우리 총 열조 다 베풀어가지고 술상장단을 치면서 놀았는데 아무튼 그날에 내 제일 인상 있는 게 우리 저 김혜계 춤인데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 내 지금도 눈에 환하지 잘 놉니다. 예? 가만. 자, 우리 김혜계를 내다가 그날 저녁에 춤을 한 번 더 추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박수! 역시 술이 없어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내 그날 저녁에 저 김혜계 춤을 추게 했는데 예? 여러분들 자, 잘 한번 박수를 쳐주시오. 예?
2: 그 춤이 멋이 있습니다.
1: 오늘은 남자들이 기쁨이 넘치는 날 여성들을 높이 모신 삼팔절이랍니다. 아, 여성들 오래오래 젊어주세요.
3: 그래요. 남자들이 드리는 술잔 어서 받으세요.
1: 아이, 남성들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래 이 38절이 남자들과 관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 그리고 우리 4월달 5월달에 들어가서 우리 몇 번 먹었는가? 에? 우리 내 생각에는 식수절에 한 번 먹고 5.1절에 먹고 5.4절에 먹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또 먹었는데 그게 무슨 명절이던가? 어, 학습자리에 먹었지. 그리고, 가만있자. 그런데 듣자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간호원절에 먹은 데 대해서 무슨 이견이 있다면서, 어? 그게 어느 과야, 아들이요? 세련들이기. 아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제 아를 때, 에? 이사들 앞에 가서 주사로 놔달라고 뻘걸 엉치는 내 밀착이 되는 거야. 에? 내 마냥 내 호사라면 그런 놈들에겐 주사한 게 아니라 부수 땡길로 엉치를 찢어놔. 자, 우리 계속 봅시다. 우리 먹기는 먹어도 맹목적으로 먹은 일이 없습니다. 매개 명절마다 자기 각도가 다 이 딸로 있었던 겁니다. 예? 거저 마구 먹고 제끼면 이거는 나쁘지만 우리 봅시다. 6.1절에 먹은 거는 우리는 후대 관심 각도에서 먹은 게고 7.1 건당절에 먹은 거는 개혁개방 강포부 두 각도에서 먹은 게 그리고 8.1절은 엉군 애민 각도에서 먹고 8.15 노인절은 노인들을 존중하는 각도에서 먹고 응? 그리고 9월 10일 교사절에는 이 선생들을 존중하고 교육을 관심하는 각도에서 먹었다는 게입니다. 예? 생탕 맹목적으로 안 먹었지. 예? 그리고 우리 청명, 단오, 추석에 먹은 것도 거저 먹었는가? 아닙니다. 민족 전통 각도에서 먹은 게입니다. 어? 그리고 구삼에 먹은 건 더 말할 필요 없는 게고. 응? 아야, 어째 제일 큰 국경전에 먹은 게 없는 거야. 어? 이 정신 바라야. 얼싸, 얼싸. 국경전에는 우리 휴식했기 때문에 모두 갈라지다나이. 휴식이 끝난 다음에 10월 6일이든가 옳지. 그날에 보충해서 먹어. 이러니까 우리 먹은 가운데 우리와 관계없는 명절이란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응? 하나도 없다는 거. 응? 어떤 사람은 우리 웅터리 리우로 달아먹었다는데 내 생각에는 리우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정당하게 먹었어. 그거는 금년 우리 전국 축구 각국 경기 때 먹었는데 내 기억에는 세 번 먹었지. 세 번. 응. 첫 번째는 우리 삼성대하고 대련대 찰 때인데 하하 재할 수 없이 3대1로 덜러덩치고 나니까 너무도 기분이 상해서 먹었던 것이. 두 번째는 사천대하고 진 날인데 왜 처음에는 우리가 꼬르여 이제는 이겼다 했지. 그런데 어쩐 걸 마지막 1분을 들고 또 꼬르 털려던 하나 먹고 빚게 돼 너무 맹랑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응? 우리 세 번째는 우리하고 8일 때 첫날인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비교도 대득이다 했댔는데 어쩐 걸 우리 성대 쉬게 붙게 되자 1대0도 아니고 2대0도 아니고 3대0으로 저 이겼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날에 아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좋아서 그날에 그냥 울쓰러 양철 집에 가서 먹었겠는데 우리 그날에 확실히 분흙됐지. 너무나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 먹은 그 양고기 가서 잡은 양고기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가

0: 문재인은 대구 보면 빤한데 어째서 이렇게 시시한 쪽지가 올라왔는가? 내 보기엔 우리 내부에서 말이 나간다는 게지. 내 대회 때마다 공짜수로 먹으면 입을 꾹 다물고 몸이 나 내고 다른 단위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나가서 자기 처하고도 말하고 다른 단위에 가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젠 우리 직공들 가서 안간들까지 우리 단위에 무슨 일이나 우리 단위 지구석이보다 더 잘 알지. 어째서 다 안단 말이야. 저기네 모르고 어떻게 내 양우차로 야든 아홉 과자를 먹은 거 다 아는다. 어떻게 돼서 내 술을 지내 먹고 모르고 여자 변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까지 다 아는다. 지어 어떤 가족의 안간들은 내 배때 크다고 뒤에서 나로 니 배때요 돼지 배때요 하는데 어이 남의 나그네 배때 큰데 제게 무슨 불편한 점이 있었어? 이게 옥부제인가?
1: 돼지 배때고 쇠 배때고 해도 그래도 이 주인이 묻어나고 우리 기동영화란 저 김혜계 있으니 그렇지. 에? 동문에 지금 저 보험공사 같은 단에 가보시오. 공짜 술이 하나나 있는가? 거기 영도부터 직공까지 무슨 일이나 다 딱딱 제거 끝대로 하는데 이래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험공사가 제일 미담세 있다고 모두 이래지만 이 먹세질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래 동무들이 예? 앞으로 먹고서는 예? 영도로 욕하지 말라는 거지.
0: 아, 어찌까? 아? 그래.
1: 자, 자, 대부분 동무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바로 영종 사과배절 두돌시 되는 날임. 그래서 우리 연구란 결과, 연변의 사과배 생산을 관심하는 각도에서 우리 3시부터 식당에가 간단한 경축활동 하겠다. 그래 이 보고 전의 보고는 이렇게 끝이고 그럼 우리 사계도 공작 토론은 언제 하겠는가? 에? 시간이 빼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식당에 가서 한쪽 얼로 술을 먹으면 상론하더라. 예? 저 장소는 우리 전번 복장전에가 먹던 그 식당인데 예? 저 오늘 채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 특히 꼬불로 같은 채를 많이 시켰는데 이럴 때 동무들도 예? 집에 각시들이 좀 생각한다면 저 저녁에 저 소료 중태들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예? 나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2: 저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예? 방금 하자던 사과배 경절 경축활동 취소하겠습니다. 저 우리에서 장부 검사를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제 가능, 예? 검사를 내려온 분들이 우리 동무들과 개별 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면 동무들이 예? 예, 절대 니기 양루차를 몇 과자 먹고 무슨 니기 별명이 무슨 돼지배때 쇠배때 이런 시시한 소리는 까딱 말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명절을 세운 게 아니라 명절을 쇠면서 내부 단결을 가강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자 안 돼서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대답하지. 야, 여보, 김혜계, 아니, 뭐라?

0: 빨리 먼저 그 내려온 사람들을 식당에다 모시나 전화기네. 야, 정말 답답하다.
1: 리파가 지나면서 나뭇잎새들은 윤기를 더하면서 푸르른 여름의 사태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북경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허지훈 씨는 이맘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면서 도문시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우리네 일광산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연규 씨의 오봉자 씨와 김혜렬 씨가 안도현에 계시는 어머니 리후분 씨의 93세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고향 하면 뭔가 그리움의 정서가 너무도 애틋하여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은 모든 이들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훈순 씨의 최설아 씨는 녹색으로 짙어가는 요즘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라면서 노래 들놀이 갑니다를 요청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파바람에 신화랑 몰린다라는 속담은 옛날 재래 방식으로 벼모내기를 하던 시절에 바람이 불면 신화락이 물의 흐름을 타고 몰리는 것을 막아라는 농사의 지혜를 뜻합니다. 화룡시의 김성령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버지의 환갑날을 축하하면서 아버지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요람길은 좋아라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김성령 씨 아버님께서 아들이 요청한 노래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짙어가는 녹색 잎과 아름답게 활짝 피는 꽃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노래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만나는 여성클럽.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생각처럼 안 되는 일도 많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투어 싸우려 하지 말고 다스려가며 즐겨보세요. 아, 인생에 이런 과정도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론 즐겁기도 하답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만들어가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내보세요. 힘들지만 그렇게 할수록 힘은 더욱 생깁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어둠은 빛의 부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면 물러갑니다. 차라리 어둠을 휴식의 과정으로 삼아 마음을 편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도도한 강이 돼 흐름을 쉬지 않으면 마침내 큰 강이로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면 물러갑니다. 차라리 어둠을 휴식의 과정으로 삼아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는 구절이 더욱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도 누군가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둠도 언젠가는 빛이 들면 물러날 것이다. 그래요. 짧은 글이 여러분들께 큰 힐링이 되길 바라보면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아주 신나는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장민호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노래와 함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왔는데요. 저도 노래와 함께 흥얼흥얼 네 멜로디 속에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클럽의 제일 꼬마 네 꼬마 청취자 유한이를 떠올렸는데요. 아우 좀 마음이 통했나요? 네 유한이 외할머니가 출석 체크해 주셨네.

김하 작가님의 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넷플릭스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니어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니어성 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절로 머리가 흔들흔들 몸이 반응하네요. 네, 왁스의 노래 아줌마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김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애심 여성컵 수상 작품입니다.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래요. 오늘은 유미화 작가님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유미화. 2003년 10월의 그날은 내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축하할 일이 있은 날도 아닌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날이기 때문이다. 결혼 후 시집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겨우원인 나는 퇴근하면 닥치는 대로 부업을 했다. 쥐도매, 편지 봉투를 포장하는 일, 일기책 표지를 제작하는 일, 책가위를 만드는 일, 식당 일, 그리고 소매점도 운영해봤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매년 학교의 모범 교원으로 선정됐다. 그쯤 가정부업으로 짭짤하게 수입도 올렸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보내다 보니 서서히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는 침대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 가볍게 떨어졌는데 오른쪽 갈비 아래가 엄청나게 아파와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가슴 쪽에서 통증이 느껴져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심한 통증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병원을 찾아갔다. 검사를 해보니 간이 많이 좋지 않았다. 의사는 나에게 집에 돌아가 휴식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해줬다. 그 말은 사실상 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다. 머리가 둔게 맞은 것처럼 땡 해나면서 몸을 지탱해 설 수 없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눈물이 적은 편인 내가 그날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료관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 저는 또 살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수술대에서 죽더라도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엄마는 나의 두 손을 꽉 잡아주면서 꼭 살 수 있어. 너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못해. 라고 말했다. 엄마의 이 한마디는 살려고 하는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틀 뒤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나의 생각을 려과 없이 들려줬다. 시집온 후 고생한 이야기며 언니가 49세에 떠난 이야기며를 들려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모님을 위해, 제 스스로를 위해 꼭 살고 싶습니다. 수술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만약 죽게 된다면 유체 기증을 해 의학 연구에 기여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내 뜻을 알겠다고 했다. 나는 간이 대면적으로 손상을 입었기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수술이 계속 지연됐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던 어느 날, 북경시외에서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결국 성공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다시 살아난 기쁨에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영구적으로 귀를 못 듣게 됐던 것이다. 처음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특별 병실이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을 걸어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깨치고 귀에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했다. 나는 다시금 실망과 고통에 빠져버렸다. 갑자기 조용해진 세상은 내게 너무 낯설었다.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번엔 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비인후과 병원 의사는 귀 수술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비용은 문제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은 50%라면서 수술이 성공하면 잘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실패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고뇌에 빠졌다. 가뜩이나 간이식 수술로 배에 힘이 모자라 걸을 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다니는 상황인데 귀 수술에 관해서도 시원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되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나는 한없이 작아져갔다. 현실에 지치다 못해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내 마음을 환히 꿰뚫어본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며 말씀했다. 미화야, 우린 남들이 줄줄이 알을 많이 낳아 키울 때도 너희 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내 엄마와 나는 큰딸을 일찍 떠나보냈는데 하나 남은 너까지 이렇게 죽고 싶어 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꼭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무사한 것 외에 더 바라는 게 없구나. 아버지의 눈물은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아버지, 이제부터 수술 전보다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치료를 받을게요. 북경에서 6개월을 머물다가 나는 연변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니 허리도 많이 펴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간이식 수술을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에 화장실로 가려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웠다. 나는 이번에는 상해로 날아갔다. 상해에 도착하니 모든 게 생소했다. 다행히 의사가 아주 친절해 그나마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의사는 나를 보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상세히 적어오라고 했다. 요구대로 써갔더니 의사는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이제부터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결합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는 외 매일 보내드리는 식사표대로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식사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나왔고 중복되는 냄새나 고기가 없을 정도로 영양을 엄격히 따져가며 만든 것이었다. 두부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의사는 각종 음료와 보건식품을 모두 금지시켰다. 나는 엄격한 식단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4년간 치료를 받으니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게 됐다. 계속 머물러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소비가 만만치 않아 결국 상해를 떠나 천진으로 갔다. 천진에서 나는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져 감기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우연히 무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 삶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노래 연변이미 모주석을 노래한 애가 들려왔다. 다가가 보니 60대 되는 조선족들이 노래에 맞춰 한창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알아보니 동료구를 대표해 천진시에서 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춤 시합에 나간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연습하는 그들 주변에는 구경하러 온 조선족들도 꽤나 있었고 다들 뜨겁게 응원해주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그들의 춤을 보니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과 조선무용, 발레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던 나는 충분히 그 춤을 업그레이드 시킬 자신이 있었다. 하여 그 협회 회장을 찾아가 이렇게 추면 등수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착해서 연습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회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민족 특색이 두드러지게 농강무 형식으로 장착했다. 결국 내가 장착한 춤이 북경에서 온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특등상을 받아 안았다. 정말로 감동을 안겨주는 소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내오는 박수를 받으며 나는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됐다. 이 일을 계기로 동대구 문화관에서 로인들에게 적합한 건강미 체조를 창작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건강미 체조 창작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매우 어려웠지만 자료를 찾아보며 끈기 있게 연구해 마침내 작품을 내놓게 됐다. 이 체조는 건강미 체조 시합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수술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날도 찾아오게 됐다. 나는 더더욱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려고 속으로 다짐했다. 하여 천진에 조선족 로년대학을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조선족 로련대학이 전국에 몇 군데 없었다. 내가 세운 조선족 로련대학에는 40대부터 70대까지 150명의 조선족들이 모여 컴퓨터, 요리, 촬영, 조선무용 등을 배웠다. 그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이에 나는 더없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꾸려나갔다. 차차 수술 후 후유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대수술을 받았기에 3년 간격으로 전면 검사와 보충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비상 시기인지라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어 쉴 겸 청도로 여행을 떠났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청도 바다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집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단지 풍경만으로는 마음의 고뇌를 달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친구가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게 없어 하는 나를 찾아와 예술단을 한번 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의 춤 실력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초반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선뜻 사람들을 동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나는 20만 원을 내놓았다. 예술단을 성공적으로 결성한 후 여기저기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 3년 동안 무려 20여 가지 춤을 창작해 선보였으며 아름찬 영예도 많이 받아 여러 매체에도 보도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됐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생명은 더없이 소중하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고 생각해 본다.

금방 유미화 작가님의 작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몇곡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신나는 시간 보내셨나요? 오히려 제가 생방송실에 앉아서 정말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된듯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또 노래와 함께 모든 고민을 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너무 의존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잠시 벗어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화 출발할게요.

네. 겉딱지 대장 김영만이란 한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색종이는 대수롭지 않은 물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색종이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해도 그리 대단치 않은 능력이라 여길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는 이 색종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색종이를 만나 공공의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가족들을 건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색종이를 통해 수많은 이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요.

네. 색종이 접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종이 접기를 잘 못하니까요. 네, 색종이 접는 기술 하나만으로도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고 예술가의 반열이 올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비단 색종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캔이나 생수통도 훌륭한 예술품으로 재탄생하잖아요. 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자긍심을 갖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곰곰이 찾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솜사탕처럼 풍성하게 피어올라 아침 햇살에 환히 웃어주던 분홍빛 벚꽃들이 귓속까지 간지럽히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남분분 꽃비가 되어 다부끼는 걸 보니 봄이 한창이었다. 다소 곳이 내려앉을 곳을 찾아 엷은 바람결 따라 수줍게 한해 작이는 꽃잎들을 머금으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쩡쩡 조려나는 엄마의 핑크빛 젖가슴처럼 시름 넣고 봄은 부풀어 오르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아직 차갑게 느껴져 아득히 모름만 보이던 봄이 때가 되니 어느새 이렇게 나긋하게 불리고 거짓말처럼 성큼 다가와줘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다.

손꼽아 보면 결코 짧지 않았던 나날들이었다. 낡은 놈 몇 벌에 엄마가 올망졸망 챙겨주신 마린 창거리들이 삶의 전부였던 그때, 드렁커 하나 달랑 들고 낯선 이국 땅에 찾아와 사와실조차 없는 열평 남짓한 어느 신문사 빈방 하나를 빌려 시작했던 홀로석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농촌에서 손발이 닳도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식 새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던 살림에서 모든 유학 비용은 엄청난 뒤사돈일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모든 아르바이트들을 소화했던 날들. 그건 내 젊음의 한 토막이어서 힘들면서도 벅차고 이제는 눈물 겹도록 고맙게 여겨지는 날들이었다.

그랬다. 가난은 결국 잔인한 핍박이었다. 매일 이를 악물고 학위만 받으면 바로 돌아갈 것 같았던 다짐과는 달리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식구들과 더불어 생소하고 이색적이던 외로운 이 땅이 어느새 삶의 새로운 뜰이 되어버릴 줄이야. 모진 시련을 악착같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일궈낸 이 새로운 뜰 안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더는 찌든 가난에 쫓기지 않고 이 땅의 평화로운 국민들 못지않게 집도 차도 마련해가지고 먹고 살만한 여유조차 생겨났다. 허나 부모 형제들을 멀리 떠나 고향 아닌 고향으로 묵묵히 살아가게 된 이 작은 섬에서 봄이면 흥겨운 벚꽃놀이가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고향의 진달래가 더 그립기만 한 것은 나 혼자만의 집착일까. 얻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환 앙금처럼 남아 가슴 한 구석이 항상 시리기만 했었다. 10살이 넘었는데도 업고 다닐 정도로 막내딸에 대한 사랑이 요란하셨던 친정아버지. 벚꽃나라에서 사는 딸의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되뇌이셨다는데 아버지의 그 소박한 서원조차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는 어찌할 것인가.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던 그 몇 년 동안 딸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서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고작 한 번밖에 찾아뵙지 못했었다. 지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길조차 바래드리지 못하고 바다 건너를 향해 겨우 절만 올렸을 뿐이다. 자식이 되어 효도를 해드리지 못한 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 그 죄스러움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모질게도 가슴을 찔렀고 그것이 별미가 되어 여태 행복한 웃음 한번 후련히 지울 수 없었다. 항상 괴로움에 흐느끼며 그렇게도 혹독한 겨울 속에 자신을 꽁꽁 얼려 가두고 살아왔었다. 꼬장꼬장 온 땅속에서 거의 숨을 죽이고 심한 갈증의 모순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나는 나를 가두어야만 했다. 자연은 이미 초요 같은 봄비로 만물을 깨우고 적시고 싹을 틔워주는 화사한 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한겨울 속에 갇혀 지냈다.

그런데 올해 고성진 고향에 홀로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본에 모셔오면서 얼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항상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절대 함께 살기를 거부하시던 아버님이 이번에는 모시러 간 며느리 손을 잡고 펑펑 웃으며 금방 따라 나섰던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묵묵히 그 슬픔을 홀로 짊어지고 그동안 참말로 많이 춥고 고독하고 외로우셨으리라. 하지만 병든 시아버님을 모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병세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셔서 식사할 때 수저도 자유로이 쓰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뇌실금으로 자꾸 바지에 실수를 하셨다. 호랑이 같던 시아버님이 철이 없는 어린 손주들과 사탕 한 날, 과자 한 조각을 두고 옴니암니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아기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올랐다.

사실 나는 아버님께 섭섭한 점도 많았다.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켜줬으니 너희들 일은 절로 알아서 하라며 결혼 등기를 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아이 세

칠 나도록 결혼식조차 올려주지 않으셨던 아버님이시다.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된 도리로 환갑상이나마 차려드리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절을 올릴 명분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은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이란 원래 부모가 차려주는 것인데 아버님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시고 결국 내 손으로 내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다. 늦은 것도 서러운데 시집편 친정편 대단이며 함이며 첫날 이불 따위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으니 행복해야 했을 결혼식에서 억울한 눈물만 왈칵왈칵 쏟아졌다.

그뿐이랴. 어떤 급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다 건너에 있는 아들이 장인의 장례식에 오지 못한 것을 알면 대신 조문이라도 가주셨으면 좋으련만. 가까이에 계시면서도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불참하신 아버님이셨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보내드릴 수 없는 것이 그대로 피눈물이 되어 흘렀는데 아버님은 그런 시아버님이 너무 야속했다. 미웠다. 물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 일에는 본래부터 추호의 양보도 없이 야박하게 보일이 많지 늘 채찍질만 모질게 하신 분이셨다. 하도 서운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고독해 하시는 줄 뻔히 알면서도 새어머님 웅우는 말조차 꺼내기 싫었다. 언젠가는 아버님 붙잡고 깊게 쌓인 서러움을 하소연하고 따지고 싶어서다. 꼭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아기로 돌아간 시아버님이라니. 그러니 나의 모든 눈물은 하소연할 기회조차 싹둑 잘려온 셈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몇 달 동안 대학병원에 매일 다니면서 부지런히 치료를 받고 아버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랄까. 요즘은 걸음걸이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고 산책하러 나갈 수도 있게 됐으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식사를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됐다. 요즘은 날씨가 화창한 봄이라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길래 꽃구경을 가시라고 깍듯이 권했다. 아침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김밥을 말아 시원한 배추김치와 함께 도시락을 챙겨드리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종일 벚꽃을 즐기다가 오시곤 했다. 그렇듯 행복해 하시는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딸네 집에 끝내 한 번도 못 오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박혀있던 못이 언제 뽑혔는지 아픔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야속하기만 했던 시아버님 덕분에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도 어느 사이에 스르르 녹아내린 것이다.

삶의 모든 무게를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벚꽃이 만발한 자연 속에서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 마냥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님의 편안한 모습에 이제는 내 가슴에도 슬슬 행복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행복이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작은 별들처럼 수없이 많고 깨알처럼 사소한 것이었음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나온 날들에 연연하며 초라하게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효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에게 다시 효도의 기회를 준 이 아름다운 봄이 새삼스레 반갑기만 하다.

역시 봄이 내리지 않는 뜰은 없나 보다. 아버님이 가져오신 봄 기운이 온 집안에 넘쳐 흐른다. 살아가는 것에 서툴러 가리산 지리산 하던 20대에는 벚꽃이야 피든 말든 견눈질할 사이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쁜 숨 가다듬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새하얀 봄바람이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파랗게 질린 채 파들파들 떨고 있던 팍팍한 삶의 입술을 와락 덮친다. 울컥 가슴이 요동을 친다. 덩달아 얼굴도 밝은 물에 상기된다. 오매 불만 그려왔던 행복한 꿈조각들이 퍼즐마냥 맞춰지면서 이제야 분홍빛 벚꽃처럼 톡 터지는 봄이다.

긴 세월 참한 삶의 뜰을 가꾸니라 감히 욕심을 내지 못했던 그리움이 뒤늦게 활짝 피어나고 모진 고통 속에서 헤어나온 자신을 한 번쯤 용기를 내어 다독여보는 봄이다. 고단했던 잿빛 삶이 무색하게 희망이 초록빛 새싹이 되어 새록새록 다시금 살아난다. 따스한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 긴 세월 오돌오돌 떨고 있던 자신을 과거와 함께 멀리 날려보낸다.

네,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자기 텃밭이 없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상과들이 모두 자기만의 텃밭이기 때문이죠. 네, 정원을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상과들이 정원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삶의 자세가 항상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네, 요즘 마을에서는 농부들이 텃밭을 가꾸느라 신경을 쓰실 겁니다. 나만의 텃밭을 가꾸면서 싱싱하고 맛난 것들을 직접 씨 뿌리고 키워서 먹는 기쁨은 항상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면요, 먹거리가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면 그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텃밭 풍년 농사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도 웃으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뉴스입니다. 오사 청년절을 맞아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 메달 수상자와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을 보내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했으며 모두가 리상을 품고 분투하며 개인의 목표를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 융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진심 어린 당부는 청년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청년이 이를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헌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여정에 청춘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수상자들이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등 일선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천과 책임으로 후회 없는 청춘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신시대 중국 청년들이 자신감과 자강정신, 활기차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청년들이 공헌할 적기임을 강조하며 모든 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은 각계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기술인재 배선봉은 기술로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며 기술 련마와 능력 단련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기술로 성장하는 길을 걷도록 이끌어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인 무대정은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꿋꿋이 분투하며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리고 국가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해 스포츠 강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징기는 리상에 기반해 의술을 연마하며 청춘의 힘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며 청화대학 교수 류정위는 량자 기술 난제를 돌파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해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련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요즘 전국 량곡 생산 대성인 우리 성의 개간 지역이 봄철 농번기에 잇따라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중심부에 위치한 북대황그룹 흑룡강의 농장 유한회사에서는 142만 무 밭 파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선진적인 농업 생산 기계 장비를 투입해 녹색 고효율적인 안정 생산 및 증산 기술을 도입해 날씨가 맑고 따뜻한 유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파종 진도를 서둘러 연간 량곡 생산의 안정과 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 량곡 총 생산량은 1640억 600만 근에 달하며 16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10회 종로박람회가 5월 17일 할빈에서 개막할 예정입니다. 전시회가 다가옴에 따라 각 분야의 준비 작업이 신속하고 고효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서비스 차차가 전 세계 참가 업체, 바이어 및 관람객들에게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여운 외모와 강력한 기능을 겸비한 차차는 이미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플랫폼에 정식으로 론칭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신뢰, 협력, 공동 번영이며 전시 면적은 총 5만 5천 평방미터로 중로 협력, 국제 및 향항 오문 대항만 경제권, 중국 내 성급 지역 등 8개 주요 전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행사 기간, 흑룡강에 투자하기, 흑룡강에서 구매하기 등 국가급 및 지역 간 전문 비즈니스 행사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참가자용 자원봉사자 교육은 전면적으로 완료됐으며 참가 증명서 제작도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가 곧 개막하는 가운데 련영, 길림, 흑룡강, 내몽골 4개 성 및 자치구에서는 축구 팬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혜민 조치를 마련했으며 축구 팬과 관광객들은 신분증 또는 경기 티켓만 소지하면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티켓 가격은 최고 2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할빈시에서 열리는 4차례 주요 경기 전, 중, 후 3일간을 할인 혜택 기간으로 정하고 원정팀 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 18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극지공원의 5개 주요 전시관은 3개 무료, 2개 반값 정책을 시행하고 빙설대세계 사계절 빙설관, 용창락원, 포세이돈 해양왕국의 입장권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송봉산, 금룡산, 조수호, 옥천수렵장 등 자연관광지는 무료 개방되며 태양도, 룡탑, 평산실록 등 관광지에서는 패키지 할인 및 층별 무료 입장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서시에서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7개 도시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A급 관광지의 첫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할빈과 개서 주변 도시들도 입장권 할인, 호텔 료금 혜택, 음식점 할인 등 일련의 관광 혜택 정책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전 흑룡강전력거래센터와 호북전력거래센터가 친환경전력공급거래를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 성의 친환경전력이 처음으로 화중지역에 전송됐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성의 친환경전력공급지역은 동북, 화북, 화동, 서북, 서남지역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량은 총 82만 킬로와트시로 그중 풍력 발전이 40만 킬로와트시, 태양광 발전이 42만 킬로와트시이며 총 10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과 9개 수요 기업이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친환경 전력이 화중 지역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은 흑룡강성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의 빠른 성장과 특정 시간대의 소화 압력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급 패널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흑룡강전력거래센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해당 센터는 전국 통일전력시장체계에 깊이 통합됐으며 누적 친환경 전력 공급 거래를 51회 조직해 총 45억 8,700만 킬로와트시의 거래량을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성교통운수청과 성우정회사의 지도 아래 파원현 우정분사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저곡 및 농촌지역 우편물 급송 항로를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특급 우편물, 전자상거래 소포 등 다양한 류형의 운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현 우편처리센터에서 진동과 흑산 우정지구까지의 정확한 항공운송을 실현했습니다. 항로가 운영된 이후 드론은 현재까지 총 10여 회 비행하며 75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했고 약 100kg의 우편물을 배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과 속달 우편물의 도시 농촌 간 신속한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식당. 아비가 요리를 주문해놓고 정团장의 아들 삼양, 사양이와 마주 앉아있다. 세 사람이 첫 잔을 부딪히고 나자 삼양이 먼저 아비를 향해 물을 연다.
1: 아비, 우리한테 무슨 일 있어?
2: 내 그 성격이 마음에 들어. 자, 자. 우리 셋이서 한 잔 더 하자. 이 술을 빌어서 담을 키워야겠다. 자, 건배야.
0: 어느새 눈가가 촉촉이 젖어든 아비가 두 번째 잔도 시원히 굽내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연다.
2: 확실히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1: 할 말 있으면 해.
2: 아, 너네 아버지에 관한 일이야. 우리 고모부 학원 문제.
1: 그 일이 왜?
2: 왜냐고? 그 일을 우리 고모하고 의논했어?
1: 고모가 몰라? 다 알고 있잖아.
2: 난 너네가 고모한테 통지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모하고 의논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야.
1: 우리가 사후에 다 얘기했는데 반대 안 하던데.
3: 마소.
0: 개의치 않은 사명의 말에 사양이까지 동을 달자 아비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자본이 말을 시작한다.
2: 고모가 정씨 가문에 들어간 지 30년 됐지?
1: 어.
2: 고모가 너네 하는 일 반대하는 거 봤어? 고모가 너네 정씨 가문에서 뭘 주관한 적 있어? 아, 맞다. 생각났어. 아, 주관한 적 있지. 널 도와 애 키워줬지. 기억하지? 그 해에 고모 팔이 골절됐어. 내 색시는 연수 가고 집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고모가 애를 봐주겠다니 고모부가 반대했어. 그 일로 두 분이 대판 싸우기까지 했고 고모는 붕대를 감고 내내 애를 받는이나 봐줬어. 잊었어? 넌 잊었겠지만 난 안 잊었거든. 어느 한 번은 말이야, 니네 딸이 열이 나서 닌게 맞는데 고모가 성한 팔로 내 딸을 안고 꼼짝 않고 거기 앉아있는 거야. 나 위생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 저 사람이 계모가 맞나? 친엄마라 해도 저 이상 더 못할 거야. 그리고 삼양 오빠, 오빠 아들은 석 달이 되기 전부터 고모가 데려다 키워줬어. 고모가 똥오줌 받아가면서 그 애를 키운 거야. 너네 집세 3대는 둘째 내가 스스로 키운 애 외에 고모가 안 키워준 애가 어디 있니? 고모가 그 년세에 숨도 돌릴 새 없이 너네를 위해 손자 손녀 셋을 키워줬어. 그가 불평하는 거 봤어? 너희들한테 잔소리 한 적 있어? 오늘 내가 너네 집 일을 상관하려는 거 아니야. 난 그저 마음을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었어. 불공평해. 고모한테 너무 잔혹한 일이야. 그가 정신의 집에 들어온 지 30년 됐어. 로고를 마다안고 30년을 헌신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외인이야.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통지하고 말았어. 생각해봐. 그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착한 사람 복 받는다고. 고모 착한 사람 맞지? 그분보다 더 착한 사람 봤어? 없어. 그런데 고모 왜 복을 못 받아?
0: 덕화를 생각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비의 말에 삼양이와 사양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2: 너희 내가 술 취한 거 못 봤다고 했지? 그렇지? 자, 내가 오늘 취하게 마실게.
3: 누나, 그만 마셔.
2: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안 마셨어.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 갈 수 있어.
3: 조심해, 조심해.
0: 강덕봉의 집. 소리 한 것치와 나비가 삼양 사양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에 들어선다.
2: 내가 열게, 내가 열어.
3: 조심해, 조심해.
2: 괜찮아, 괜찮아.
3: 조심해.
2: 괜찮아.
3: 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2: 나 괜찮아.
0: 밖에 동정이 창밖을 내다보던 안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4: 여보, 여보. 나와봐요. 아비가 취했어요.
3: 나왔어, 나왔어. 조심하, 조심하, 조심하, 조심하.
2: 괜찮다니까.
4: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0: 아비가 삼양사양과 어깨동무를 하다시피 하며 집에 들어선다. 마주 나온 안걸과 강덕복이 한심한 표정으로 나무라만다.
4: 누가 이렇게 많이 마시랬어?
5: 내 아비를 나무라.
2: 괜찮아요.
5: 이 개자식들이.
4: 욕은 왜 해요? 바지나 제대로 입어요.
2: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요, 그렇지?
4: 침대에다 눕혀.
2: 괜찮아, 나들러 갈게.
5: 누구 사내 녀석이 여자 하나 취하게 하고 그게 무슨 재간이야?
3: 삼촌, 우리가 권한 게 아니고 누나 절로 마신 거예요.
5: 개소리.
3: 말려도 안 들었어요.
5: 걔가 바보야, 조성뱅이야. 말려도 안 들어.
4: 그만 좀 해요.
0: 아비를 부축해 침대에 눕힌 삼양과 사양이 멍하니 서 있는데 강덕복이 바로 호령한다.
5: 거기 있어서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물 떠오지 않고.
4: 내가 떠올게. 니들 몰라.
0: 안걸이 대신 물 뜨러 나가자 강덕복이 바로 두 형제를 향해 따져 묻는다.
5: 얘 술 얼마나 마셨어?
2: 얼마 안 마셨어요.
6: 삼촌, 한 병은 아니고요. 한 양쯤 남았어요. 맞아. 많이 안 마셨어요.
5: 그래, 쟤 혼자 다 마셨다는 게야?
6: 우리도 마셨어요. 우리도 꽤 마셨어요.
5: 아닌데, 제 주량이 한 병 마셔도 저 정도로 안 취하는데 어느 셋이 어떻게 같이 술 마셨어?
6: 삼촌, 사실 아비가 청한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5: 걔가 청해? 걔가 불렀어? 왜 너를 불렀는데?
6: 그건 별거 아니고요. 그저 우리 셋이 만난 지 오래됐다고, 맞지?
5: 에이. 개소리. 절대 그럴 리 없어.
2: 아버지, 욕 잘했어요. 실고 욕해요. 저 자식들 개소리치고 있어요.
5: 뭐는?
0: 정판장의 집. 덕화가 외로이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데 삼양과 사양이 들어선다.
7: 고모, 우리 둘이 고모한테 인원드릴 게 있어요.
4: 무슨 일인데? 말해.
6: 고모, 전번에 우리가 경솔해서 괴로우셨을 거예요. 미안해요.
0: 미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덕화가 멍하니 두 형제를 바라본다. 삼양과 사양이 덕화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4: 아니.
7: 고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고모 느낌을 거려도 안 하고 너무 미흡한 데가 많았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고모, 우리 형제들이 인원해봤는데 고모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고모 한산대로 할게요.
6: 그래요, 고모. 백년으로 함께 있으세요.
4: 고맙다.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일어나, 일어나. 고마워.
0: 덕과가 사냥이와 사냥이를 이렇게 안아주며 회심의 눈물을 쏟는다. 햇빛 좋은 어느 날 아비와 왕혜양이 삼양 사양이를 따라 그들이 고른 묘지를 보러 온다.
8: 확실히 산 좋고 물 맑구나. 명당 자리야.
9: 좋네.
8: 여기를 어떻게 찾아냈어?
6: 친구가 소개해줬어.
3: 우리 둘이 공동묘지랑 공동묘지는 거의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여기로 정한 거요.
8: 이제 보니 효자네. 하늘이 굽어볼 거야. 엄숙해. 여기서 희기닥거리면 안 되지.
3: 누나, 그만 놀려먹소. 누난 정말 대단하. 누나가 울리면 우린 울고 누나가 웃기면 우린 또 같이 웃자소.
9: 언제

0: 또 사람을 놀렸는데.
1: 올리... 그건 간단해. 집에 돌아가서 번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0: 아니, 그걸 어떻게 물어봐? 벌써 묘지 세 개 만든다고 했는데 또 하나로 한다면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 하지 않겠어?
2: 마소.
1: 먼저 더 말은 하지 말고 이게 어떤가만 말해봐.
0: 좋긴 좋지. 합장은 같이 묻어야 합장이지. 거머가 동의하겠는지 모르겠어.
1: 그건 간단해. 이제 내가 말할게. 내가 거머 설복할게. 어때?
2: 좋소.
3: 아비가 흡족한 듯 돌아서다가 왕향이 뒤에서 당기는 바람에 깜짝 놀란다.
4: 아이고, 왜 이래요? 놀랐잖아요. 여기서 수상하게.
5: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또 왜 그래요?
3: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뒷좌석에 앉은 사명과 사연이 계속 수근거린다.
0: 다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3: 조수석에 앉은 아비가 묻는다.
1: 무슨 말을 하니? 너 없게 말해. 나도 듣게.
2: 형이 묘지를 세 개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겨우 결정한 거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만 사겠다고 하니 친구한테 말하기가 딱해서 그래요.
1: 말하기 딱하면 다 사면 되지. 왕 교수, 그럼 우리 집에서 하나 사고 그 집에서 하나 사요. 그 집에서도 아까 묘지처럼 아버님이 처처거느리게 해요.
3: 차를 운전하는 왕향이 아비를 보며 도리머리만 젓는다.
6: 당신...
1: 왜 웃어요? 되죠?
6: 오케이. 그렇게 하자.
3: 사명과 사양이 그제야 시름을 놓은 듯 마주보며 웃는다. 아비와 왕해양 그리고 사명인의 두 형제가 그 길로 덕화를 찾아간다.
1: 거머!
6: 거머!
3: 허리를 구부정하고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던 덕화가 거실로 나온다.
6: 거머!
7: 아... 왔어?
2: 거머!
6: 거머!
1: 거머, 빨리 와 앉아요. 앉아서 우리 말 들어봐요. 저기, 누가 해보할래?
0: 아비, 네가 해봐.
2: 그래요, 누나가 하는 게 좋겠어.
3: 아비가 걸상을 가져다 놓고 덕화와 마주 앉는다.
1: 좋아. 저기, 거머, 마주 앉아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봤는데 습관됐어요. 내 말 들어봐요. 이런 일이에요. 벙황령 공동묘지 말인데요.
2: 아, 저거. 그건 우리가 말씀드려서 고모가 다 알고 있어.
1: 네가 해보해, 내가 해보해. 아님 네가 해.
2: 아니야, 그래도 누나가, 누나가.
0: 참견 말아.
1: 뭘 모르면서. 어디까지 말했지?
2: 봉황령 공동묘지까지요.
1: 참견하지 말아줄래?
6: 됐어 됐어 자기야, 그만하고 빨리 말해. 배고파 죽겠어. 거무가 갈국수 준비하고 있는 게 안 보여?
7: 너희들이 갈국수를 좋아하길래 일부러 준비했어.
1: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먹는 말만 했어요. 말이 돼요?
7: 아이고 됐어, 상준이야. 앉아서 말해. 애도 참.
1: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배고파요. 짧게 말할게요. 거머, 원래 묘지를 세 개 사기로 했잖아요.
7: 아비야, 그 말하려던 참이다. 듣자니 묘지가 비싸다더구나.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비싸대. 그건 말도 안 되지. 양심 어기고 돈 버는 사람들 떡보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묘지를 세 개 사지 말고 두 개만 사는 게 좋겠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한 대 모셔서 합장해드려. 니들 엄마는 번처인데 당연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난 그저 그분들 곁에 있으면 된다. 그걸로 족하다. 수아 언니가 생전에 나한테 잘해줬어. 그런 분하고 자리 다투면 안 되지.
3: 수십 년의 고생도 달갑게 받아들이며 한없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덕화의 모습에 아비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진다. 감동된 사명과 사양이 그 마음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를 발견한 아비가 바로 묻는다.
1: 둘이 또 생각 바뀌었어?
0: 누가 생각 바뀌었대?
1: 근데 고개는 왜 끄덕여?

0: 네가 끄덕였어?
1: 아니요.
2: 끄덕였어. 부인할래?
3: 아, 둘이 감동해서 그러지.
0: 맞아. 넌 감동 안 돼?
2: 당연히 감동되죠. 오빠는 감동 안 돼?
3: 감동되지. 정말 감동. 고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착하셔.
4: 아이고, 뭐가 훌륭하고 뭐가 착해. 나도 처음엔 불쾌했고 애들을 원망했어.
0: 네, 그래요. 우리를 원망할 만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1: 맞아요.
2: 됐어. 자비평은 그만하고. 고모,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4: 무슨 좋은 소식인데?
2: 지금은요, 새 방법이 유행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사진을 한데 넣고 세 사람 이름을 같이 써요. 서로 사이좋게 얼마나 좋아요.
4: 그런 것도 유행이 되니?
2: 그럼요. 네. 왜 고모를 속이겠어요? 아니면 이제 칼국수 먹고 우리 한거 같이 가볼래요?
4: 이런 좋은 일도 다 있다니. 내가 득을 본 게지. 너무 좋지.
5: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덕화를 바라보던 사명인의 형제가 아비를 향해 엄지를 내밀어 보인다. 드디어 비석이 세워지고 강덕봉리와 왕정민의 식구들이 함께 묘지 앞에 모여선다. 정团장의 이름이 가운데 새겨지고 그 오른쪽에 어머니 왕수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시에 정团장 왼쪽 이름에 어머니 강덕화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버린 그 이름 앞에서 모두가 비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린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된다는 24절기의 립하가 방금 지났습니다. 산과 들, 그리고 도시 모두가 녹색으로 서서히 물드는 이 계절, 기온도 갑자기 높아지면서 어느덧 여름철이 성큼 찾아든 느낌입니다. 절도 철인 만큼 요즘 들어 농부들의 일손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연길시의 리그마 씨가 농산일로 바삐 보내시는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산천조화를 보내드립니다.

거구와 서만 사이에 있는 리파는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이며 맹량 맥추라고도 합니다. 연길시의 오상철 씨는 날씨가 따뜻해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면서 오상철 씨는 아내가 즐겨 들었던 노래 꽃 피는 소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상철 씨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옥자 씨가 고향 연길시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그림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 리옥자 씨 시부모님은 고향에서 손군들을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답니다. 리옥자 씨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큰 효도인 것 같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기원하며 그들이 즐겨보시는 소품, 보고전의 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리옥자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너 동신 이게 내 반지나 쓰는 게 아니라 딴따단딴딴딴딴딴딴 소리 잘 나갑니까? 그럼 제 4궤도 공작 보고로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보고를 하겠는데 보고 내용은 바로 이 글쪽지입니다. 이 글쪽지는 우리 내부 직공들이 올려온 건데 어떤 내용인가? 네,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무들이 엄숙히 듣고 심각하게 분석하기 바랍니다. 리주임 동지, 근간에 우리 당위에서는 명절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공금으로 마구 먹고 마시는가 하면 지어는 아무 명절도 아닌 날에도 리우를 달아가지고 먹어 제끼는 기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 문제는 완전히 먹갑질을 좋아하는 리주임과 리주임과 먹갑질을 관계된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이 리주임이라 하면서 먹갑질이란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돼지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 방금 저 김혜계하고 같이 우리 단위에서 금년 3월부터 오늘까지의 7달이란 어간이 집첼로 공금으로 먹고 마신 명절이 몇 개나 되는가 따져봤습니다. 결과 7달간에 우리 21번밖에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명절이 몇 개나 있었는가? 한 번.

0: 번도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봅시다. 예? 우리 단에는 예? 여성 직공이랑 우리 저 출라바드만 한 사람 보이고 예? 나머지는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에서는 38절 굉장히 셌습니다. 우리 맥의 남자들에게도 예? 여자들과 같이 38절 선물로 예? 구리무 한 토에다가 위생지를 반마대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축하 오락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잘못됩니다. 그래, 우리 남자들과 생사호락을 같이 하는 여성들 명절이 우리 남성들이 축하를 하지 않고 누가 축하를 하겠는가? 어? 그래, 중성들이 축하를 하겠는가? 중성들이 축하라고 여성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날쯤에 우리 총 열조 다 베풀어가지고 어? 술상 장단을 치면서 놀았는데 아무튼 그날에 내 제일 인상 있는 게 우리 저 김혜계 춤인데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도 눈에 환하지 잘 놉니다. 예? 어, 가만. 자, 우리 김혜계를 내다가 그날 저녁에 춤을 한번 더 추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박수! 역시 술이 없어야 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내 그날 저녁에 저 김혜계 춤을 추게 했는데, 예? 여러분들, 자, 잘 한번 박수를 쳐주시오. 예?
1: 그 춤이 멋이 있습니다.
0: 오늘은 남자들이 기쁨이 넘치는 날, 여성들을 높이 모신 38절입니다. 아, 여성들 오래오래 젊어주세요. 남자들이 그리는 술잔 어서 받으세요. 땅땅땅. 아, 남성들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래 이 38절이 남자들과 관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4월달 5월달에 들어가서 우리 몇 번 먹었는가? 예? 우리 내 생각에는 식수절에 한 번 먹고 5.1절에 먹고 5.4절에 먹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또 먹었는데 그게 무슨 명절이던가? 어, 학습절에 먹었지. 그리고 가만있자. 그런데 듣자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간호원절에 먹은 데 대해서 무슨 이견이 있다면서? 어? 그게 어느 과야, 아들이요? 세렌드리기. 아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제 아를 때, 예? 이사들 앞에 가서 주사로 놔달라고 뻘걸 넘치는 내 밀 자격이 되는 거야, 예? 내 마냥 내 호사라면 그런 놈들에겐 주사한 게 아니라 부수 땡길로 엉칠지지. 자, 우리 계속 봅시다. 응? 우리 먹기는 먹어도 맹목적으로 먹은 일이 없습니다. 맥의 명절마다 자기 각도가 다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예? 거저 막 먹고 제끼면 이거는 나쁘지만 우리 봅시다. 6.1절에 먹은 거는 우리는 후대 관심 각도에서 먹은 게고 7.1 건당절에 먹은 거는 개혁개방 강포부투 각도에서 먹은 게 그리고 8.1절은 엉군 애민 각도에서 먹고 8.15 노인절은 노인들을 존중하는 각도에서 먹고 응? 그리고 9월 10일 교사절에는 여 선생들을 존중하고 교육을 관심하는 각도에서 먹었다는 게 젤탕, 맨날 어쩌거나 아이고. 예? 그리고 우리 청명, 단오, 추석에 먹은 것도 거저 먹었는가? 아닙니다. 민족 전통 각도에서 먹은 겁니다. 어? 그리고 구삼에 먹은 건 더 말할 필요 없는 게고. 응? 아야, 어째 제일 큰 국경전에 먹은 게 없는 거야. 어? 이 정신 바라야. 얼써, 얼써. 국경전에는 우리 휴식했기 때문에 모두 갈라지다나이. 휴식이 끝난 다음에 10월 6일이든가 옳지 그날에 보충해서 먹어. 이러니까 우리 먹은 가운데 우리와 관계없는 명절이란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응? 하나도 없다는 거. 응? 어떤 사람은 우리 웅터리 리우로 달아 먹었다는데 내 생각에는 리우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정당하게 먹었어. 그거는 금년 우리 전국 축구 각국 경기 때 먹었는데 내 기억에는 세 번 먹었지. 세 번. 첫 번째는 우리 삼성대하고 대련대 찰 때인데 하하 재할 수 없이 3대1로 덜러덩치고 나니까 너무도 기분이 상해서 먹었던 것이. 두 번째는 사천대하고 진날인데 왜 처음에는 우리가 꼬르여 이제는 이겼다 했지. 그런데 어쩐걸 마지막 1분을 들고 또 꼬르 털려던 하나 먹고 빗개져 너무 맹랑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응? 우리 세 번째는 우리하고 8일 때 첫날인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비교도 대득이다 했댔는데 어쩐걸 우리 성대 쉬게 붙게 되자 1대0도 아니고 2대0도 아니고 3대0으로 척 이겼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날에 아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좋아서 그날에 그냥 울쓸어 양철 집에 가서 먹어야겠는데 우리 그날에 확실히 푸는 때지. 영혼에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 먹은 그 양고기 가서 잡은 양고기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가 문제는 개고 보면 빤한데 어째서 이렇게 시시한 쪽지가 올라왔는가. 내보긴 응? 응? 우리 내부에서 말이 나간다는 게지. 응? 내 대회 때마다 공짜수로 먹으면 입을 꾹 다물고 몸이 나 내고 응? 다른 단위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 그냥 나가서 자기 처하고도 말하고 다른 단에 가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젠 우리 직공들 가서 안간들까지 우리 단위에 무슨 일이나 우리 단위 지구석이보다 더 잘 알지. 어째서 다 안단 말이야. 저기네 모르고 어떻게 내 양우차를 야든 아홉 과자를 먹은 거 다 아는다. 어떻게 돼서 내 술을 지내 먹고 모르고 여자 변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까지 다. 나로 집에 떼요, 에? 돼지 뱉대요 하는데 아이 남의 나그네 뱉대. 근데 제게 무슨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게 오프제인가. 돼지 뱉대고 쇠 뱉대고 해도 그래도 이 주임이 묻어나고 우리 기동영화란 저 김혁의 이승이 그렇지. 에? 동문에 지금 저 보험공사 같은 단에 가보시오. 공짜술이 하나나 있는가. 거기 영도부터 직공까지 무슨 일이나 다 딱딱 제거 끝대로 하는데 이래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험공사가 제일 미담세 있다고 모두 이래지만 이 먹세질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래, 동무들이 예? 앞으로 먹고선 예? 영도로 욕하지 말라는 거지. 아, 어찌까? 아? 그래. 자, 대부분 동무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바로 영종 사과배절 두돌시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란 결과 연변의 사과배 생산을 관심하는 각도 있어요. 우리 3시부터 식당에가 간단한 경축활동 하겠습니다. 그래 이 보고 전의 보고는 이렇게 끝이고 그럼 우리 사계도 공작 토론은 언제 하겠는가? 에? 시간이 빼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식당에 가서 한쪽 얼로 술을 먹으면 상론하도록 합시다. 예? 저 장소는 우리 전번 복장절에가 먹던 그 식당인데 예? 저 오늘 채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 특히 꼬벌로 같은 채를 많이 시켰는데 이럴 때 동무들도 예? 집에 각시들이 좀 생각한다면 저 저녁에 저 소료 중태들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예? 나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저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예? 방금 하자던 사과배 절 경축활동 취소하겠습니다. 저 우리에서 장부 검사를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제 가는 예? 검사를 내려온 분들이 우리 동무들과 개별 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면 동무들이 예? 예, 절대 니기 양루차를 몇 가지 먹고 무슨 니기 별명이 무슨 돼지배때 쇠배때 이런 시시한 소리는 까딱 말고 응? 우리는 먹기 위해서 명절을 세운 게 아니라 명절을 쇠면서 내부 단결을 가강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데서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대답하시네. 야 여보 김혁이 아니 뭐라 빨리 먼저 그 내려온 사람들을 식당에다 모시라 전화기네. 야 정말 답답하다.
2: 뒤파가 지나면서 나뭇잎새들은 윤기를 더하면서 푸르른 여름의 사태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북경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허지훈 씨는 이맘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면서 도문시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우리네 일광산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연규 씨의 오봉자 씨와 김혜렬 씨가 안도현에 계시는 어머니 리후분 씨의 93세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고향하면 뭔가 그리움의 정서가 너무도 애틋하여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은 모든 이들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훈순시의 최설아 씨는 녹색으로 짙어가는 요즘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라면서 노래 들놀이 갑니다를 요청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파바람에 신화랑 몰린다라는 속담은 옛날 재래 방식으로 벼모내기를 하던 시절에 바람이 불면 신화락이 물의 흐름을 타고 몰리는 것을 막아라는 농사의 지혜를 뜻합니다. 화룡시의 김성경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버지의 환갑날을 축하하면서 아버지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유람길은 좋아라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김성경 씨 아버님께서 아들이 요청한 노래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짙어가는 녹색 잎과 아름답게 활짝 피는 꽃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노래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으므로 오늘의 여창한 마당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이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은 인간 사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나 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를 살펴보며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라는 이름의 남자였고 또 하나는 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호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 빠르고 뛰어난 체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호는 뛰는 놈이다 라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며 마을의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진은 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지만 체력이나 재능에서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은 호와는 달리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으로 싸우기보다는 마음과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 진의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진의 능력을 호만큼 크게 인정하지 않았고 호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폭우로 인해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산이 완전히 무너지면 마을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호는 즉시 사람들을 모아 산을 막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이 좋고 빠르니 재빠르게 많은 양의 나무와 돌을 옮겨 놓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호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고 그 자신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빠른 일처리는 정말로 대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막는 일은 단순히 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정확한 지식과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호는 자신이 체력과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만큼의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았고 단지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은 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천천히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진은 호의 속도와 체력에 의존하지 않고 똑똑하게 산을 막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형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산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마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호는 진의 전략을 보며 놀랐고 진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나 다른 접근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호는 자신이 가진 뛰어난 체력과 빠른 속도를 믿고 일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지혜와 전략이 더 중요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전략을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호와 진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서로의 장점이 다르게 발휘되었습니다. 허는 빠른 체력과 실행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진은 전략적 사고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 다른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줍니다. 허는 단순히 빠르고 체력적인 측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기면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사고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겸손함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허는 처음에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의 지혜를 보고 겸손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뛰어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몸의 수분 균형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활력은 여러 요소에 의해 유지되지만 그 중에서도 수분의 균형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생리적 과정, 예를 들어 영양분의 운반, 노폐물 배출, 천조절, 세포 내외의 화학적 반응 등은 충분한 수분을 전제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 단순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넘어 다양한 신체적 불편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수분이 어떻게 순환하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균형을 맞추는 첫 단계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어느 정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이 마르거나 피부가 평소보다 건조하게 느껴지거나 소변의 색이나 양의 변화가 있을 때도 몸속 수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첫걸음을 내딛으신 셈입니다.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도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돕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나 과일, 국물 있는 음식들은 수분 보충뿐 아니라 영양까지 함께 제공하므로 몸속 수분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거나 균형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통한 수분 보충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행위가 아니라 체내 환경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수분 균형은 몸의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특히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나 땀을 흘리는 환경에서는 수분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활동 전으로 적절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과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으며 몸 전체의 회복과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과 체내 독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배출되도록 지원합니다. 수분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몸속 전해질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전해질을 통해 수분을 세포 안팎으로 조절하며 혈압과 근육 기능,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뿐 아니라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거나 필요시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이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조직 곳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균형을 맞출 때 마음가짐과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보내며 물을 챙기는 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유지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흡수와 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몸은 스스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고 피로와 불편함 없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의 일상 속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 동안의 생활 환경과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집, 직장, 이동 중 등 다양하지만 환경에 따라 체내 수분 손실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 오랜 시간 앉아서 활동하는 생활, 과도한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 등은 모두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환경과 활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수분을 보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가 건조한 날에는 물을 자주 마시거나 수분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고 활동이 많은 날에는 더 신경 써서 수분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환경과 활동에 맞춘 세심한 관리가 몸의 수분 균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 몸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집중해야 하는 업무나 공부, 육체적 활동을 수행할 때는 평소보다 수분 공급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몸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흡수와 활용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몸과 마음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 균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음식과 음료를 통한 자연스러운 보충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국물이 있는 음식, 수분이 풍부한 요리들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영양까지 함께 제공하므로 물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해질이 포함된 음식은 세포 안팎에서 수분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체내의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단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거나 균형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와 음식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이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활동과 휴식의 조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육체적 활동을 할 때 몸의 수분은 더 빠르게 소모되므로 활동 전후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 전에는 몸속 수분 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보충함으로써 근육과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돕습니다. 활동 후에는 잃어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회복하도록 섭취하며 몸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활동과 휴식을 연결한 수분 관리 방법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수분 균형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돕고 세포와 장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이 안정적으로 수분을 유지하면 신경과 근육의 반응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므로 작은 움직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수분 균형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균형을 지키는 일상 속 습관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병이나 컵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 음식과 함께 수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습관, 환경과 활동에 맞춘 보충 습관 등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몸은 점차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체내 상태를 관찰하고 피로감이나 갈증, 피부와 소변의 변화를 체크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반복과 관찰이 쌓이면 몸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수분을 활용하며 최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분 균형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는 습관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삶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몸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점점 더 잘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세심한 관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 몸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습관이 결국 몸의 수분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습관이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일상은 바쁘고 환경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활동량과 식사 패턴도 하루하루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스트레스를 느끼시기보다는 작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실내가 건조한 환경에서는 자주 수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몸의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유연함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분 균형을 유지하면 몸의 다양한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세포와 장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노폐물과 독소가 잘 배출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줄어들고 피부와 머리카락이 보다 건강해지며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천 조절과 신진대사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 일상활동 중에도 에너지와 집중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 균형을 꾸준히 관리하면 단순히 몸이 편안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활력과 건강 수준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균형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과정에서 마음가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단순한 습관 이상의 변화를 만듭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가 단순한 습관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변하고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는 과정이 몸의 균형을 고려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과 일상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균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안정적인 수분 상태를 유지하면 피로와 긴장감이 줄어들고 마음과 정신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곧 생활 속에서 보다 명료하게 생각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작은 스트레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수분 균형을 꾸준히 지키는 습관이 몸과 마음 모두의 회복과 건강을 돕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고 세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갈증, 피로, 피부 상태, 소변 등을 통해 몸속 수분 상태를 파악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합니다. 둘째, 수분을 보충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 전해질까지 함께 고려하며 활동과 환경에 맞춘 전략을 적용합니다. 셋째, 꾸준함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일상 속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고 그 결과 전신 건강과 활력, 정신적 안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 모두가 조화롭고 활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분 균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과 정신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노래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5일절 연휴가 끝난 후 일부 사람들은 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잠을 깨지 못하며 일할 때 정신이 나지 않고 심지어 밥맛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도 명절 증후군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휴가가 끝난 후 어떻게 심신 상태를 잘 조절해야 할까요? 네, 명절 증후군이란 사람들이 긴 연휴나 명절 이후에 다시 일어나 학습에 몰두할 때 심신조절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련의 불편한 증상으로 일시적인 심신 적응장애에 속합니다. 주요 증상은 피로와 무기력, 현기증과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 신체적 증상과 집중력 저하, 비효율적, 불안과 초조, 기분 저하, 업무 혹은 학습에 대한 거부감 등 심리적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흔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휴가 기간 불안정한 생활 리듬이나 폭음과 폭식,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 과도로 인한 신체 부담 증가, 외출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인한 심신 피로, 그리고 휴가 모드에서 갑작스럽게 빠듯한 일상으로 전환되며 생기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네, 그럼 명절 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심신을 조절해야 할까요? 네, 점차 규칙적인 작업과 휴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을 새지 않고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가며 잠자기 1시간 전에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종이책을 읽으며 수면을 도와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산책, 요가, 조깅 등 적당한 운동을 통해 심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며 냄새, 잡곡, 신선한 과일 및 고품질 단백질 식단을 늘리고 알코올, 설탕, 테오플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매일 꿈꾸는 세상과 말도 안 되게 너무 다른. 네, 명절 후 복귀된 요 며칠에는 네, 먼저 업무 목록을 정리하고 간단한 임무부터 시작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점심시간에는 15분 동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과 심호흡 연습을 통해서 네,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계적인 심신 조정을 통해서 명절 증후군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3일에서 7일간의 조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감정이나 두근거림, 지속적인 불면증 등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면 심리의사 또는 전문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네, 립하가 방금 지났습니다. 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여름에 인체 기초 대사로는 5에서 10% 증가하며 이러한 습속은 에너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되며 사람들에게 여름 식단 조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리파알 풍습에서도 네, 영양 보충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는 여름에 달걀을 먹으면 돌도 깨부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달걀이 제공하는 거품질 단백질과 레시틴은 실제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여름 식단에서 신맛을 늘리고 쓴맛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름철 고온은 소화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신맛 음식의 유기산은

번초 강목에는 도마도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체액을 보충하며 구강 건조 상태를 완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달걀 볶음, 도마도 수프 또는 도마도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 구연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레모네이드나 레몬골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산물과 함께 배합할 수 있는데 레몬새우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신선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산성물질은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사도 천연 신맛 음식인데요. 중의에서는 소화를 돕고 복부 체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한 바 산사차를 마시거나 탕후루를 만들어 먹으면 여름철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산사 속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혈중 지질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지고 허리와 등이 더 이상 걷지 않아지는 등 네, 나이가 들면 몸도 늙어가면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노화 신호가 있는데 바로 혀의 변화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이런 세 가지 표현은 노화의 표징입니다. 네, 첫 번째 표현은 미각이 퇴화되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습관적으로 요리에 소금을 한 스푼 더 넣는 것, 이는 단순히 맛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노화에 대한 신체 본능적인 투쟁입니다. 네, 60세 이상 로이는 소금에 대한 인식 역지가 젊은이보다 2.2배 높은데 이는 젊은이와 동일한 미각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미각 세포의 비가역적 감소가 있습니다. 네, 신생아는 약 만 개의 미각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숫자가 3천 개 이하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표현은 입이 마르고 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타액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 이는 미각 건강의 핵심 수호자입니다. 네, 성인은 매일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아밀라아제, 리서자임 등 물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는 또 구강 건강의 천연 장벽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타액 분비량이 30% 감소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충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노화 표징은 바로 식욕이 감퇴하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군침을 돌게 했던 요리가 맛이 없어지고 신선한 과일을 먹어도 기억 속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늙으면 감칠맛에 대한 인지 능력이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로바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계속해서 로바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이들의 혼인풍속을 알아봅니다. 로바족은 부모가 자식의 혼인 대사를 결정했습니다. 로바족의 옛 혼인 풍속을 보면 7, 8세에 약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상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구혼하는데요. 남자 부모가 직접 나서거나 중매인에게 위탁하기도 합니다. 약혼 시에는 남자 측이 여자 측에 돼지, 쌀, 수유, 술 등을 선물합니다. 과거의 로바족은 매매 혼인이 성행했습니다. 로바어에는 아내를 맞이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아내를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일곱 내지 여덟 마리 내지 열 마리의 젖소와 노예, 구리가마, 식량, 수유 등을 여자 집에 바쳐야 했습니다. 매매 혼인이 성행함으로 해서 로바족의 여성은 지위가 아주 낮았으며 가족에서 재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남자 측이 닭을 잡아서 점괘를 봅니다. 이날 여자 측 부모와 중매인이 함께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다 주며 신랑 집에서는 술과 고기를 대접합니다. 신부는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랑과 함께 칼자루를 쥐고 닭을 잡으며 닭 간의 무늬로 길흉을 점칩니다. 점괘가 길하지 않게 나오면 신랑 신부는 닭 간의 길한 문양이 나올 때까지 각각 닭을 더 잡습니다. 그 뒤 신랑과 신부는 음주 의식을 가집니다. 먼저 각자 앞에 놓인 술 한 사발을 마시는데요. 사발 변두리에 수유를 바른 후 먼저 혼자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합판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함께 중매인과 모든 하객들에게 술을 권하며 친지와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온 밤을 즐긴다고 합니다. 로바족의 장례 풍속도 알아봅니다. 로바족 가정은 망자의 장례식을 아주 중시합니다. 장례식을 통해 망령을 위로하고 망자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을 표합니다. 로바족은 토장과 수목장을 행하는데요. 그 예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금기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장이 위주이며 흙에 금이 있다고 여겨서 토장을 금장이라고도 합니다. 로바족은 죽었다는 표현을 꺼리며 보통 돌아갔다, 서거했다 등의 표현을 씁니다. 망자에게 목욕을 시킬 때에는 쑥잎과 개수나무잎을 대야에 넣으며 머리부터 아래로의 순서로 씻겨줍니다. 수인은 다음 생에 짐승으로 환생하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가죽과 비단을 사용하지 않고 면직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의 두 벌, 바지 네 벌 등 홀수가 아닌 짝수로 맞춥니다. 망자가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활이나 장신구도 순장품으로 넣습니다. 통상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리고 저녁마다 우등불을 지핍니다. 수목장은 하늘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신 처리 방법은 토장과 같습니다. 수목장은 시신을 태아의 모양으로 싸서 망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등나무 광주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염원에 따라서 마을 어구의 나무 가장귀에 걸어놓고 그 위에 초막을 세워서 비와 햇빛을 막습니다. 로바족은 세상 만물에 모두 신령이 있다고 여기며 사람이 죽고 시신이 부패해져 벌레가 되지만 영혼만은 극락세계로 가서 또 다른 신령으로 변신해 부자 또는 좋은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여깁니다. 부모가 세상 뜨면 자녀들은 1년 동안 귀걸이나 기타 장신구를 착용하지 못하며 결혼을 하는 것도 금기시 됩니다. 또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1년 내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머리에 꽂을 꽂지도 못하며 개가해서도 안 됩니다. 로바족의 손님 맞이 예의를 알아봅니다. 로바족은 손님을 반기는 민족입니다. 초대 석상에서 손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 주인이 먼저 술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숟가락을 떠먹는 것으로 음식이 안전하고 손님을 진심으로 접대함을 보여줍니다. 만일 먼 곳의 손님이면 로바족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육, 구운 고기, 크바르크, 옥수수 술, 메밀전, 고추 등을 상에 올립니다. 계속해서 로바족의 금기 사항을 살펴봅니다. 오래된 원시 종교를 진행하는 로바족은 세상 만물에 모두 생명과 영혼이 있으며 영혼은 영생

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수많은 산령과 귀신을 우융이라고 통칭하며 우융을 넓히면 재난과 불행을 면치 못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우융에 대한 숭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금기사항들이 바로 우융에 대한 숭배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로바족 마을에는 신석이 있는데요. 손으로 만지거나 옮겨놓거나 위에 걸터앉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마을마다 신수가 있는데요. 마음대로 벌목해서는 안 됩니다. 로바족은 해마다 신석과 신수를 에워싸고 세 바퀴 돌며 닭을 잡고 음식과 술을 올려 제를 지냅니다. 많은 부락에서는 거석과 기이한 나무는 돌신 또는 나무신의 안신처라고 여겨서 설이나 봄파종, 가을거지 때 세 차례 제사를 지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돌이나 나무가 홍수 또는 맹수라고 여겨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로바족은 또 여성이 분만하거나 소와 돼지가 새끼를 낳고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수렵을 나갈 때 집 문 앞에 금기나무를 세워놓아 사흘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합니다. 다른 마을에서 친지나 친구들이 방문을 와도 입구에서 주인의 동의를 얻은 후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를 세 번 외쳐야 주인의 안내로 집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집안에 들어설 경우 귀신을 데려온 것이라고 여겨짐은 물론 주인에 대한 비존중으로도 간주되어 쫓기우거나 심하면 몸싸움이 일기도 합니다. 로바족은 사냥개가 로바족의 수렵에서 큰 공로를 세운다고 여겨서 개를 자식처럼 대합니다. 로바족은 집집마다 사냥개를 10여 마리씩 기르는데요. 이 사냥개는 사람을 물지도 않고 함부로 짖지도 않으나 사냥감만 보면 아주 영명합니다. 때문에 집에 찾아온 손님은 주인집의 개를 때리거나 욕하면 큰 실례로 됩니다. 심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으로 축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바족은 또 돼지를 가축의 수령으로 간주하며 제물로 애용합니다. 때문에 돼지 우리에서 대소변을 함부로 보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농업 생산에서의 금기는 더욱 많습니다. 화전 경작에서 추수에 이르기까지 단체로 5번 제사를 지내고 개별적으로 3번 제사를 지내며 제사날에는 노동을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악 수령의 매를 맞게 됩니다. 로바족은 문을 잠그지 않는 민족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도둑과 거짓말을 가장 추악한 소행이라고 여겨서 이를 범한 사람들은 먼저 교육시키고 도둑질한 물건을 돌리게 하며 심하면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관행범이라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로바족은 꿈과 관련된 금기도 많습니다. 꿈에 소나 돼지를 도살하거나 태양이 서산해지고 아내를 맞이하거나 물에 빠지거나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모기에게 물리거나 하면 집에 불상사가 발생할 징조로 여겨서 그 이튿날 집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에 넝쿨을 보면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흘간 조심스레 행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꿈에 죽은 사람을 보면 길조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로바족의 세시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로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전 세상 찾아오니 어화둥둥 절 씨고 흥타령이 절러나네. 세월 자랑 사랑 노래 마음 건강 좋아지니 익어가는 황혼에도 장수 힘이 넘쳐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가는 세월 동무하여 남은 여생 빛내가니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 힘이 넘쳐나네. 흰머리도 금어시오 주름살도 금어시오 젊은 모습 자랑하니 우리 꿈도 나래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즐겁게 살아보세.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이막한 설창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할빈 성망동력기술회사 연구센터에서는 류휘 회장이 사람 키 높이의 진공 시뮬레이션 챔버 앞에서 기술진과 함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에너지과학공학학원 교수이기도 한류 회장은 지난 2023년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연구개발한 홀 전기 추진 시스템은 흑룡강성 제1차 전환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과학기술 성과에 선정됐습니다. 궤도상의 위성 위치 수정 및 궤도 상승 등의 동력을 제공하는 해당 기술은 우리나라의 위성 20여 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외에도 할빈공정대학, 동북석유대학, 치치할대학 등을 연결하면 흑룡강성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구축한 7개의 대학 연구원 연구소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권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개의 혁신창업 생태권에는 2천여 개의 테크형 기업이 모여들었습니다. 81개의 대학, 120개의 독립과학연구원, 연구소 및 다수의 국가 첨단 장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성 발전의 우위로 꼽힙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맞물리면서 노후 공업기지였던 우리 성은 이제 신질 생산력을 창출하는 요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은 고수준의 과학기술 공급,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할빈 신구에서는 중국 우주항공 분야 최초의 대형 과학장치인 우주 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치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우주로 직접 가서 진행해야 했던 수많은 실험을 이제 지상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장치는 국내외 200여 사용자에게 7만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 우주항공, 우주 생물 육종 등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여러 독창적인 성과들은 달 토양 채취, 화성 탐사, 유인 심해 잠수 등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 성의 전체 사회 연구개발 지출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보다 44.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성에서는 누적 1,873건의 중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경제 수익은 348억 4,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요즘 삼강평원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각종 새로운 농기구와 신기술이 잇따라 투입돼 논밭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무인농장의 천무규모 밭에 들어서면 무인 파종기가 오가며 정밀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종 과정에서 농기계의 속도, 파종의 정밀도, 시비량 등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보센터에 전송됩니다.
드론은 토양의 다중분광 영상을 촬영해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국과학원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파종 품질을 검증했습니다. 한편 칠성 농장의 벼 육모 온실에서는 올해 새로운 스마트 로봇이 육모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 시각 시스템을 통해 염령, 벼 모종 초장, 엽장 등 주요 생장 지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온실 내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묘목의 전체 성장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북대황 농업개간그룹의 벼 충경 정지 작업은 99.82% 완료됐으며 이미 0.95 만무 농지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밭 작물 파종 면적은 979만 2,300무로 전체의 40%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성내에서 생산한 상용 자동차의 국내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철도 운송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 할빈국 그룹 회사의 누적 상용차 수송량은 7,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부문의 화물터미널은 24시간 운영되며 도착 즉시 하역, 하역 즉시 환적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방향의 운송 능력을 사전에 확보해 중간 정류장에서의 편성 작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송 전용 열차는 3일 내에 천진당고역에 도착하며 7일 내에 성도 신흥진역 또는 남경 룡담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올 1, 4분기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 시범구 할빈분구의 수출입 총액은 54억 3천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4.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의 배후에는 러시아 상인 이완 씨와 같은 수많은 창업자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이완 씨는 어릴 적 할빈 출신의 이웃 아주머니가 만든 만두와 중국어 입문 교육이 그의 마음속에 중국으로 가자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학 시절 할빈에서 3개월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다문화가 융합된 할빈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이곳에서 창업을 결심했는데 진정으로 그를 이곳에 정착하게 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1년 전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밟기 위해 할빈 신구 투자 유치 및 심사 부문을 방문했던 이완 씨는 언어 장벽과 절차 미숙으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무 및 심사 부서 직원들이 자진해 나서서 전 과정을 도와주었고 하루 만에 모든 허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할빈 청년 로붕 씨가 또 열정적으로 통역과 서류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거리감 없는 친절함과 자유무역구의 활기찬 발전 모멘텀이 어우러져 이완은 그 자리에서 정착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완의 사업은 처음 한 회사에서 빠르게 4개로 확장됐고 그와 로붕은 최고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1대1로 연성 국가의 기업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다국적 상업복합단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이완의 가족들도 할빈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중국어 학습반에 등록했고 아들은 할빈공업대학 전자상거래 전공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이완 씨처럼 흑룡강성에 정착한 러시아 상인은 만 명이 넘습니다. 2025년 흑룡강성 대러시아 무역액은 전국 총액의 15%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0: 안됩니다.
1: 솔직히 내 엄마가 이 일에선 생각이 짧았다.
0: 엄마가 가정에 심려를 많이 쏟은 건 알지만 내가 잘 살겠다고 남을 망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순장당하면 안 되죠.
1: 묵지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해가 돼. 사손이가 가겠다 하면 절대 안 막는다. 사손이와 사손의 가정에 나도 설명을 해야지.
2: 한경선이 휠체어를 밀고 정사조는 물초롱이며 나무쪽 꼴상이며 낚시도구를 들고 웃으며 집 대문으로 들어선다. 진해화가 만년의 웃음을 띠며 마주 나온다.
3: 어디 갔댔어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1: 낚시하러 갔댔어.
3: 그래요? 진짜 크네. 누가 낚았어요?
1: 우리 셋이 함께 낚았지.
3: 그래? 묵지야. 저 여보, 시에서 통지가 왔어요. 저녁 8시에 회의 참가래요.
1: 회의?
3: 네.
1: 무슨 회의? 사정아, 그거 이리 줘봐.
3: 조심해.
1: 무슨 회의라?
2: 한경선이 종사손이 손에 들었던 물건을 받아주고 진해화와 마주선다. 종사손은 한목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들어간다. 진해화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남편에게 말한다.
3: 로 시장께서 저녁에 당신의 복직회의를 한대요.
1: 아?
3: 조항에서 임시공들을 정식공으로 해결해준대요.
1: 이것뿐. 내가 뭘 했어? 그때 내가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3: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틀린 적 없어요.
1: 사손아, 저녁에 그 물고기를 다 먹자.
2: 진해화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한경선은 계단을 오르고 있는 종사조를 향해 소리친다.
1: 찜도 하고, 조림도 하고, 새콤하게, 새콤하게 해.
4: 알았어요.
3: 당신도 참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2: 한편 호영이 마당에서 벽돌로 벽을 쌓고 있는데 몰고풀을 든 호영 어머니가 나와 아들에게 다가간다.
5: 아들아, 솜씨가 대단하구나. 아이고, 아유, 자, 물 마셔.
6: 네.
5: 물 좀 마셔.
6: 예, 늦어요.
5: 벽을 두툼하게 쌓아라. 여름이 코앞인데 시원해야지. 지붕도 비가 새지 말게 해야 돼. 육아는 몸이 허약해서 감기 걸리면 안 돼.
6: 걱정 마세요. 공전은 몰라도 비바람을 막을 집은 식은 좀 먹게요.
5: 이 땀을 봐라. 얼굴을 씻어 물을 떠올게.
6: 네.
2: 호영 어머니가 자리를 뜨기 바쁘게 건고기가 다가와 호영이 쌓아놓은 벽돌을 발로 밀어 무너뜨리고는 한 발로 벽돌을 딛고 선다. 호영은 일절을 멈추지 않은 채 건고기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친다.
6: 야, 건고가, 조심해. 내 벽돌에 손을 대면 너 집 지붕을 허물 거다.
7: 자식, 사람을 갈봐도 유분수지. 너 똑바로 두고 봐. 어? 어르신 문 앞을 다 막아버렸다고. 이건 내 머리 꼭대기에 똥 싸는 거야.
6: 그래, 똥 싸려고. 그래서 뭐?
7: 아이고, 배짱이네.
2: 건고기가 벽돌장을 들어 땅에 맺히며 큰 소리를 친다.
7: 너 어느 손 맞아봐야겠다.
2: 고영 엄마가 달려 나오며 말리고 유가도 따라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핀다.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건고기, 아이고 건고기, 이 육끼리 살면서 마당을 좀 내줄 수도 있는 거지.
7: 뭘 내줘? 그 집에서 이 여자를 모셔두고 공짜로 모여주고 재워주지만 우리 왜 그래야 돼? 저 우리 보고 내수라고?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내! 내 집에서 살게!
5: 아이고 건고기,
7: 개사슴 넌 맞아볼래!
2: 건고기 억지에 호영 어머니의 목소리도 거칠어진다. 건고기 아내가 뒤질세라 달려나와 호영 이네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4: 이봐요, 왜 이래요?
7: 왜서?
4: 어쩌려고요? 오빠, 그만둬요.
7: 안 돼!
2: 건국댁이 이번엔 육아를 향해 소리 지른다.
4: 이봐요, 짝짝거리는 척해요. 여기 온 첫날부터 정의로운 거지 상을 하고서 우리가 그쪽한테 빚을 줬어요.
7: 우리가 빚을 지지 않아.

0: 미쳤는데요.
1: 알겠어. 이 우리 아내 집은 다 용아리 집이요. 알지나?
2: 내가 그렇다면 나야. 내가 뭔데 그래?
0: 그래요. 자기가 뭔데요?
1: 내가 뭔가고? 네입니다.
3: 화가 난 호영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건국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호영과 건국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호영 어머니 유가 건국댁은 싸움을 말리느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류촌홍의 사무실. 사무상에 마주 앉은 류촌홍이 한창 문건을 읽어보고 있다. 요가의 아버지 요소식의 이름을 요심히 보던 류촌홍이 만년필로 쭉 밑줄을 긋는다. 이때 물거품을 든 진혜화가 들어와 소파에 앉는다.
4: 아유, 진지임. 오셨어요.
3: 류촌홍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혜화의 앞에 가서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말한다.
4: 진주임, 한석이가 숨 돌릴 틈도 없겠네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잘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기자비로서 앞길을 훤히 밝혀줘야죠.
5: 원래는 우리 남편이 며칠 푹 휴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에서 귀엽고 빨리 와서 여기를 주관하라잖아. 난 그이가 빨리 퇴직했으면 해.
4: 뭐라고요? 퇴직이요? 아유, 진주임, 그게 말이 됩니까? 진주임, 계속 궁금했습니다. 한석이는 어떻게 법마다 정책을 꼭꼭 알아짚을까요? 이건 한석이가 선견지명이 있고 방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설자를 잃으면 안 됩니다. 진주임, 이번엔 다 보셨죠? 이 류춘홍은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처음부터 한석이의 인품과 처사를 믿었습니다. 한석이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5: 이번엔 판단이 정확했네. 입장도 확고하고.
3: 진혜화의 칭찬에 신이 난 류춘홍은 걸상을 가져다 진혜화의 앞에 놓고 마주 앉는다.
4: 진주임,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진주임과 한석이 덕분입니다. 진주임, 본부가 있으시면 얼른 하세요.
5: 별 큰일은 아니고 그저 상황 요해를 좀 하려고.
4: 얘기하세요.
5: 농장에서 육아를 공무로 파견했다고 애가 저렇게 시내에서 떠도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4: 그렇다면 농장에서 데려가라 할까요?
5: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육아가 농장에 있은 지도 꽤 됐잖아. 귀성 지식 청년이 많은데 쟤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4: 진주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가정 배경 때문입니다. 유가 아버지 유소식은
5: 난 그냥 애가 안타까워서 그래.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가 같은 애들한테는 개조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안 그래? 우리 같은 노동지들이 도와주고 교육하고 이끌어줘야지. 이것도 주왕의 방침이고 당의 정책이잖아. 안 그래?
4: 진주임, 구구절절 다 절립니다. 이럽시다. 바로 지식청년 사무실에 가서 알아볼게요. 요즘 새 지표가 있는가고요. 걱정 마세요. 그냥 알아만 보고 절대 원칙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앉아 계세요. 갔다 와서 회부할게요.
3: 류촌홍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나간다. 일어서서 두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왔다 갔다 하던 진혜화는 무심결에 류촌홍의 책상 위에 놓인 문건에 눈길이 간다. 밑줄이 그어진 요소식의 이름을 발견한 진혜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5: 왜 토끼보다 더 빠른가 했지. 벌써 속궁리가 있었군. 소인배.
3: 한편 호영이네 집. 호영의 어머니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호영을 부축해 침대에 앉힌다. 호영이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린다.
6: 개사슬 독하게 나오네. 내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7: 관덕, 그만해.
0: 아무리 그래도 한울 안에서 그냥 얼굴을 맞대고 살겠는데 그 집에서만 시끄럽게 안 굴면 다 한 번씩 물러나자, 응?
6: 네, 알았어요. 집을 다 짓기만 하면 디바만 봐주죠.
0: 몇 번을 꿰매서 휴가처럼 곱고 유숙한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면 아이 그걸로 충분해.
6: 어머니, 육아 생각을 모르잖아요.
3: 육아의 말이 나오자 호영이가 벙그레 웃음을 지으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아들의 심사를 눈치챈 호영이 어머니가 곁으로 다가가 앉는다.
0: 사람은 감정동물이야. 네가 머리까지 터졌는데 마음이 안 동하겠어? 걔가 방금 약을 사오겠다고 했어. 아들, 육아는 마음이 여려서 네가 노력만 하면 안 될 거 없어. 여자는 자기를 아끼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네가 한심을 얻어봐, 어? 일단 결혼만 하면 단 남자 하기 나름이야.
6: 네.
3: 잠시 후 호영이가 다시 마당에 나와 벽을 쌓고 있다. 이때 가방을 낸 유가가 들어선다.
7: 오빠, 왜 또 여기서 일해요? 상처가 터져서 아물지 않으면 고생한다고요.
6: 괜찮소. 날씨가 좋을 때 빨리 지으면 이제 며칠 후엔 될 수 있어. 그리고 난 그리 무맥하지 않소. 그 박치기를 잘해서 아프지도 않소. 못 믿겠소? 내가 보여줄게.
7: 아니, 아픈 줄도 몰라요.
6: 아픈 게 다 모여. 요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소.
7: 약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왔으니까 들어가서 바꿔요.
3: 말을 마친 요가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자 잠깐 멍해 있던 호용은 손에 들었던 도구를 놓고 급히 뒤따라간다. 한목진의 집. 대문이 열리며 얼굴에 한뻑 웃음을 머금은 한정연이 들어선다. 문을 열어주던 정아줌마가 반갑게 맞이한다.
8: 아유, 정연이구나. 어디 갔댔어?
9: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3: 이때 장가에 선 종사손이 정아줌마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한정연을 요심히 쳐다보고 있다.
9: 들어가요.
8: 아이고,
9: 보고
8: 그럼.
9: 싶었죠?
8: 보고 싶었지. 다 널 보고 싶어해.
9: 그래요?
10: 제가 살이 빠졌죠. 어. 집밥을 못 먹어서요.
8: 맛있는 거 해줄게.
9: 좋죠. 아줌마, 배고파 죽겠어요.
3: 정아줌마와 한정연 두 사람이 현관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던 종사손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이더니 두 사람을 등지고 서 있는다. 종사손의 뒷모습을 보며 한정연이 정아줌마에게 묻는다.
11: 누구예요?
8: 아, 목지를 보살펴주는 네 엄마가 데려놓을게.
11: 네? 이렇게 빨리 오기가 생겼어요?
8: 아, 이리 와. 내가 인사시킬게. 목지 동생 정연이야. 맛있는 거 해줄게. 어? 둘이서 얘기해.
3: 정아줌마가 주방으로 가자 한정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종사손의 곁으로 다가온다.
11: 어린 올케네요. 이름이 뭐예요?
12: 정사손이라고 해요.
11: 왜 이렇게 서 있어요? 가서 앉아요.
3: 자신을 허물없이 대하는 한정연의 태도에 종사손은 곧 긴장을 풀고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한정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11: 가요.
3: 휠체어에 앉은 한목지가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며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때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두 사람이 급히 차를 세워놓고 한목지의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준다.
13: 에이, 어디 갑니까?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3: 한목진의 집. 종사조를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온 한정연은 어느새 친구라도 된 듯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사과를 건넨다.
11: 왜 내 방에 있어요? 오빠 방에서 살아야지. 자, 내가 왜 그랑 한 방에서 자요?
7: 맞아요. 오빤 지붕이 나른하게 코를 골아요. 아줌마가 그러는데 오빤 얌전하게 안 자고 이를 갈고 방귀도 낀대요.
14: 진짜요?
7: 네.
14: 아, 어쩐지 정색해서 잘난 척한다 했어요. 뭐 영웅조학석인 줄 알았는데 그저 방귀 끼는 평범한 인간이군요.
7: 또 흑역사가 있어요? 알려줄게요. 그가 낮에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에 주식해요.
14: 더러워.
7: 그래도 그동안 표정보단 견딜만해요.
14: 불그락 부르락 하면서 생선대장하기보다 꼴불견이에요.
7: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 오빠를 말상이래요.
14: 거기에 고집불통이고
7: 누군가 골레를 씌워줘야 돼요.
3: 한정년과 종사손이 사과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목진은 라디오를 들고 의족 공장을 찾아간다. 공장장 사무실.
15: 자네가 목진가?
16: 네, 그렇습니다.
15: 반갑네, 반갑네.
16: 아,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나 먼저 음색을 들어보십시오.
3: 공장장과 악수를 나누고 난 한목지가 들고 온 라디오를 내민다.
15: 진짜 라디오로 의정을 바꾸려고?
16: 전화로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변호사한 목단패입니다.
15: 어, 그렇다고? 들어봐야지. 에? 정말 음색은 좋구만. 근데 우리 공장의 의족 가격이...
16: 아, 괜찮습니다. 싼 거로 할게요. 공장장님, 저의 귀성비입니다. 다 합치면 되겠는지 보십시오.
3: 공장장이 잠시 망설이자 한목지가 호주머니에 돈을 모두 털어내놓는다.

드라마 인생향연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한경선의 사무실 진해화가 노크하고 들어선다.
1: 들어.
2: 여보.
1: 응? 당신이 어떻게?
2: 유동무가 명예를 회복한다면서요?
1: 어디서 들었어?
2: 그건 상관 말고 사실인지만 알려줘요.
1: 사보는 안 했어.
2: 진짜요? 별일이 다 있네요.
1: 조항에서 단호하게 혼란한 상태를 수습하랴. 근데 유동무가 이날을 못 보게 됐어.
2: 잘 됐어요.
1: 응?
2: 읽어보세요.
0: 한경선의 말에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진해화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경선의 사무실을 나간다. 한목진의 집마당. 의족을 한 한목지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선다. 종사선의 손에서 목발을 받아준 한목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종사선이 조심스레 한목지의 표정을 살핀다.

0: 되겠어요? 천천히요. 어때요?
1: 괜찮아.
0: 괜찮아요?
2: 한목지가 한쪽 목발을 종사손에게 건네주고 앞을 내다보며 견장한 표정으로 걸음을 내디딘다. 종사손이 그 곁을 조심스레 따르고 있다.
0: 아프죠?
1: 아니.
2: 몇 번 휘청거렸지만 한목지는 기꺼운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0: 괜찮아.
1: 마당을 들어서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진해화가 감격이 겨운 표정으로 달려온다.
2: 묵지야.
0: 아, 어머니.
2: 맞췄어?
0: 네.
3: 근데 질이 안 좋아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수입제를 사주겠어요.
2: 수입제는 다 좋고 중국 건 나빠?
3: 확실히 나빠요. 이봐요, 무릎이 쓰려서 아파하잖아요. 맞죠?
2: 괜찮아, 아들?
0: 괜찮아요. 적은 과장이 필요하죠. 나을 겁니다.
2: 괜찮겠어?
1: 네. 목발마저 던져버리고 두 팔을 양쪽으로 활짝 펼친 채 서너 메터 떨어져 있는 한경선 쪽으로 걸어간다.
0: 잘한다. 어, 천천히.
1: 아기가 걸음마를 타듯 천천히 걷던 한옥진은 자신감이 생기자 속도를 빨린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넘어지고 만다.
0: 일으키지 마! 내버려둬!
1: 깜짝 놀란 진해화와 종사존이 급히 달려가 한목질을 부축하려 하지만 한경선이 그들을 말린다.
0: 아들, 일어나봐. 어? 일어나. 알겠습니다.
1: 한목지가 다시 일어선다. 진해화와 종사존, 그리고 한경선이 한목지를 에워싸고 흐뭇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본다. 한목지가 두 팔을 우로 치켜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호매롭게 일어선다.

0: 아이고, 속이 적네. 고기를 더 넣자.
1: 아, 아니에요. 됐어요. 이거면 돼요. 다 못 먹어요.
2: 한편, 보영이 지어준 새 집으로 이사한 요가가 물만두를 빚고 있는데, 자그만 대야를 두 손으로 받쳐든 호영 어머니가 조림문 앞에 나타난다. 집안에 들어서서 대야를 상호에 놓고 만두소 그릇을 들여다보던 호영 어머니가 말한다.
0: 많이 빚었네.
2: 호영 어머니가 육아의 곁에 다가앉아 함께 만두를 빚는다.
1: 아주머니, 고마워요.
0: 나하고 체면 차리긴. 오늘은 기쁜 날이야. 네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했으니 경축해야지. 내가 한 달 동안 모은 고기표를 다 썼어.
1: 다음 달 내가 학교에 가면 책을 써요.
0: 지금은 일자리도 해결됐고 집도 다 지었으니 앞으로는 잘 되는 일밖에 없어. 요가야?
1: 네?
0: 공부했다고 나중에 우리를 멀리하면 안 돼?
1: 그럴 리가요. 제일 고마운 분인데 아주머니가 아니면 전 잘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빤 집도 다 지어주고요. 배를 많이 끼쳤어요.
0: 아이고, 내일이라면 태용인 팔 벗고 나서. 요가야, 넌 홀몸이야. 지금 일자리는 해결됐지만 앞날을 생각해서

0: 혼인 대사도 고려해야지. 눈 깜짝하면 아이를 먹는데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
1: 네.
0: 내가 포부가 큰 건 알지만 결국 여자는 시집 가야 돼. 너만 바라보는 남자를 찾아.
2: 이 시각 허용이 자전거를 타고 휘파람을 불며 마당에 들어선다.
3: 엄마, 저 왔어요.
1: 오빠 오셨어요?
3: 왔어. 어머, 만두비네.
0: 그래, 아유 아들. 거기서 만두야. 실컷 먹어.
3: 유가, 뭐?
2: 자전거를 세운 호영은 짐바지에서 종이에 싼 물건을 꺼내들고 부랴부랴 집안으로 들어가 유가 앞에 내민다.
1: 이게 뭐예요?
2: 유가가 종이 봉지를 펼치자 연한 황갈색 바탕에 남색 줄무늬가 있는 모지꽃이 드러난다. 호영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말한다.
0: 네 옷을 새로 지었어. 너에게 이 옷을 해주려고 대형엔 모아둔 천표를 다 썼어. 그 통에 얜 누더기를 또 1년 더 입어야 돼.
3: 아, 괜찮아요. 새 옷은 요가가 입어야 예쁘죠.
1: 고마워요.
2: 요가가 옷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인다. 호용이가 흐뭇한 모습으로 요가를 바라본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호용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어린다. 출근을 하게 된 요가가 수속을 밟으러 농장으로 가는 길에 오른다. 짐을 지고 방금 대문을 나와 두어 걸음 걷고 있는데 골목길로부터 자전거를 탄 호용이 나타난다.
3: 요가!
1: 오빠, 왜 돌아왔어요?
3: 여기까지 바래줄게. 이것 봐, 어? 공장 친구한테서 얻었어. 남이 버린 건데 소리하니 달만해.
1: 사실 걸어가도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3: 아, 바래다 줄게. 자전거가 빨라.
1: 안 그래도 돼요. 오빠가 지각하면 어떡해요.
3: 아이고, 고경 공장은 사람이 많아 내가 빠져도 돼. 자, 가방을 줘. 꽤 무겁네.
2: 호영은 유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자전거 짐바지에 싣고 유가와 나란히 걷는다.
3: 가자.
1: 우리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가 빨리 나왔어요.
3: 좋은 일이지. 유가.
1: 네?
3: 아니, 나도 함께 농장에 갈까? 내가 유가 옆에 척 있으면 누구도 유가를 못 괴롭혀.
1: 아니에요. 다 나한테 잘해줘요. 농장장이 수석은 다 밟아놨으니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3: 알았어. 그럼 빨리 돌아와. 나와 엄마가 기다릴게.
1: 네.
2: 한목진의 집. 모처럼 한 집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새침한 표정을 지은 한정녀는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만 놀리고 있다. 한경선이 딸의 얼굴을 힐끗 살피더니 반찬을 집어 한정연의 그릇에 놓아준다.
4: 먹어. 정연아, 고기 먹어. 괜찮아, 살고기야. 고마워.
5: 정연아, 집에 온 지 오래됐나 보다. 아버지가 널 많이 보고 싶었나 봐. 계속 반찬을 집어주는 거 보면.
4: 딸한테 반찬을 집어준 건데 말이 많기는. 아이고.
6: 아버지, 제 밥통을 차버리고 지금 반찬을 집어주면 뭐해요?
2: 가시돋친 한정연의 말에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한경선에게 눈길을 돌린다.
4: 정연아, 아버지를 이해해줘. 넌 직장이 없어도 이것밖 굶진 않잖아. 근데 그 노동자들은 너하고는 달라. 그러니 이해해줘라, 어?
5: 나 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밥통이니 뭐니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 응?
6: 근무 연한에 따라 정식공으로 넘겨주는데 탈락됐어요.
5: 왜 그랬대? 근무니 원한이고 조건이고 다 되는데 왜 떨어졌는데?
1: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탈락시켰어요. 맞죠? 한석이, 복종할게요.
2: 한목지가 원망거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새처럼 해진 한정년은 그릇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린다.
5: 예!
2: 정사손이 급히 그의 뒤를 쫓아간다.
1: 아, 정연이!
2: 말없이 이를 지켜보던 한목재 표정이 어두워진다. 진혜화가 남편에게 따져 묻는다.
5: 여보, 어떻게 이래요? 정연인 14살에 공장에 들어가서 병을 씻었어요. 꼭두 새벽부터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요. 근무 연한이나 조건이 다 되는데 왜 안 돼요? 우리 딸로 태어난 게 죄라서 자기 몫도 챙길 수 없는 거예요?
4: 에이, 아니요. 임시공을 정식공으로 넘기는 문제에서 내 태도가 명확해서 다들 아주 민감하고 우리 딸도 그 속에 있으니까.
5: 아니, 우리 딸이 어때서요? 조건이 다 되고 중학교까지 졸업했잖아요. 특수화도 안 부리고 돌봐달라고도 안 했어요. 교정대로 했고 조건이 다 부합된다고요.
4: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 정년인 정식곡이 안 돼도 우리가 먹여 살리지만 가정이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만 잃으면 그들은 정말 살 길이 없어.
2: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한옥지가 2층으로 올라온다.
7: 정연아, 정연아.
1: 오빠.
2: 한목지 부름에 한정연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와서 그와 마주선다.
7: 내가 섭섭한 거 알아. 내 아버지도 어려워. 전시의 일에 다 신경 써야 하니까 자식인 우리가 부담을 좀 덜어주자. 내 문제도 생각해놨더구나. 학교에 가서 연수할 기회를 마련했던데 갈 거야?
1: 날 생각하는 거 알아요. 알았어요. 나도 학교에 가 공부하고 싶어요.
7: 마음이 풀렸으면 됐어.
2: 오빠의 위로에 한결 마음이 풀린 한정연의 표정이 다시 평온해진다. 한목지가 한정연의 어깨를 톡톡 치며 다독여주고는 자기 방으로 향한다. 한목진의 집. 진혜화가 종사전과 마주 앉아 있다. 종사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진혜화에게 묻는다.
5: 가라고요? 응, 천천히 짐을 싸. 요즘 유과장이 집에 데려다 줄 거야.
1: 이모를 봤으 못했는데요.
5: 이젠 이모가 없어.
1: 왜요?
5: 조직에서 다른 안배가 있어. 걱정 말고 돌아가. 내가 학교에 잘 설명할게. 혹우나 다른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할게. 이 옷들은 널 주려고 샀어. 저 선물은 네 부모님들께 드리고. 20원인데 네가 용돈으로 써.
2: 진혜화가 건네준 돈 20원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던 종사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1: 가라고요? 알겠어요. 그 육아로 날 대신하려는 거죠?
5: 사존아, 넌 아직 어려. 어떤 일은 지금 말해도 이해를 못해. 내 말대로 가서 공부나 잘해. 청춘은 한 번뿐이란다.
1: 갈게요!
2: 진혜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사조는 돈을 내팽개치고 방에서 뛰쳐나간다.
5: 사조나! 사조나!
2: 한편 농장에 갔다 돌아온 요가는 자전거를 가지고 마중 나온 효용과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3: 4시간을 잘 봤어. 오전엔 9시, 오후엔 4시에 한 번씩 있더구. 처음 사흘은 엇갈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왔어.
1: 배를 끼쳤네요.
3: 배라니 무슨 소리야. 이번 걸음에 일은 다 처리했어?
1: 다 처리했어요. 원래는 어제 오려고 했는데 다들 아쉬워해서 어제 모임을 가졌어요.
3: 모임을 가질 거야.
1: 네.
2: 한참을 머뭇거리던 호용이 드디어 용기를 낸 듯 말을 꺼낸다.
3: 유가.
1: 네.
3: 난 말주변이 없어. 말할 줄도 모르겠고 또 공부도 못해 무식쟁이야. 그래도 장점이 있어. 난 성실하. 한 사람을 찍으면 진심으로 잘해줘. 진짜요.
2: 드라마 인생향연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이막한 설창 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 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지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할빈 성망동력기술회사 연구센터에서는 류휘 회장이 사람 키 높이의 진공 시뮬레이션 챔버 앞에서 기술진과 함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에너지과학공학학원 교수이기도 한 류 회장은 지난 2023년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연구개발한 홀 전기 추진 시스템은 흑용강성 제1차 전환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과학기술 성과에 선정됐습니다. 궤도상의 위성 위치 수정 및 궤도 상승 등의 동력을 제공하는 해당 기술은 우리나라의 위성 20여 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외에도 할빈공정대학, 동북석유대학, 치치할대학 등을 연결하면 흑용강성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구축한 7개의 대학 연구원 연구소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권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개의 혁신창업 생태권에는 2천여 개의 테크형 기업이 모여들었습니다. 81개의 대학, 120개의 독립과학연구원, 연구소 및 다수의 국가 첨단 장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성 발전의 우위로 꼽힙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맞물리면서 노후 공업기지였던 우리 성은 이제 신질 생산력을 창출하는 요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은 고수준의 과학기술 공급,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할빈 신구에서는 중국 우주항공 분야 최초의 대형 과학장치인 우주 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치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우주로 직접 가서 진행해야 했던 수많은 실험을 이제 지상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장치는 국내외 200여 사용자에게 7만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 우주항공, 우주생물 육종 등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여러 독창적인 성과들은 달 토양 채취, 화성 탐사, 유인 심해 잠수 등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 성의 전체 사회 연구개발 지출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보다 44.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성에서는 누적 1,873건의 중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경제 수익은 348억 4,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요즘 삼강평원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각종 새로운 농기구와 신기술이 잇따라 투입돼 논밭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이농장의 천무규모 밭에 들어서면 무인 파종기가 오가며 정밀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종 과정에서 농기계의 속도, 파종의 정밀도, 시비량 등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보센터에 전송됩니다. 드론은 토양의 다중분광 영상을 촬영해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국과학원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파종 품질을 검증했습니다. 한편 칠성농장의 벼 육모 온실에서는 올해 새로운 스마트 로봇이 육모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 시각 시스템을 통해 염령, 벼 모종 초장, 엽장 등 주요 생장 지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온실 내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묘목의 전체 성장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북대황 농업개간그룹의 벼 춘경 정지 작업은 99.82% 완료됐으며 이미 0.95 만무 농지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밭 작물 파종 면적은 979만 2,300무로 전체의 40%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성 내에서 생산한 상용 자동차의 국내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철도 운송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철도 할빈국 그룹 회사의 누적 상용차 수송량은 7,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부문의 화물터미널은 24시간 운영되며 도착 즉시 하역, 하역 즉시 환적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방향의 운송 능력을 사전에 확보해 중간 정류장에서의 편성 작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송 전용 열차는 3일 내에 천진당고역에 도착하며 7일 내에 성도 신흥진역 또는 남경 룡담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올 1, 4분기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 시범구 할빈 분구의 수출입 총액은 54억 3천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4.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의 배후에는 러시아 상인 이완 씨와 같은 수많은 창업자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이완 씨는 어릴 적 할빈 출신의 이웃 아주머니가 만든 만두와 중국어 입문 교육이 그의 마음속에 중국으로 가자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학 시절 할빈에서 3개월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다문화가 융합된 할빈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이곳에서 창업을 결심했는데 진정으로 그를 이곳에 정착하게 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1년 전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밟기 위해 할빈 신구 투자 유치 및 심사 부문을 방문했던 이완 씨는 언어 장벽과 절차 미숙으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무 및 심사 부서 직원들이 자진해 나서서 전 과정을 도와주었고 하루 만에 모든 허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할빈 청년 로붕 씨가 또 열정적으로 통역과 서류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거리감 없는 친절함과 자유무역구의 활기찬 발전 모멘텀이 어우러져 이완은 그 자리에서 정착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완의 사업은 처음 한 회사에서 빠르게 4개로 확장됐고 그와 로붕은 최고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1대1로 연성 국가의 기업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다국적 상업복합단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이완의 가족들도 할빈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중국어 학습반에 등록했고 아들은 할빈공업대학 전자상거래 전공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이완 씨처럼 흑룡강성에 정착한 러시아 상인은 만 명이 넘습니다. 2025년 흑룡강성 대러시아 무역액은 전국 총액의 15%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비석이 세워지고 강덕봉리와 왕덕민의 식구들이 함께 묘지 앞에 모여선다. 정团장의 이름이 가운데 새겨지고 그 오른쪽에 어머니 왕수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시에 정团장 왼쪽 이름에 어머니 강덕화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버린 그 이름 앞에서 모두가 비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저리 올린다.

0: 번화한 도심의 거리.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고 있다. 뒷좌석에 앉은 왕정위가 곁에 앉은 강덕복에게 말한다.
1: 아비가 곧 장리가 된다니 알고 있나?
2: 헛소리만 하는군. 온 휴양소가 다 아는데 내가 모르겠나?
3: 기분 좋지.
2: 오늘 몇 잔 하더니 헛소리만 하는군.
4: 힘들거니까. 왜 헛소리인가? 해가지 마음엔 안 좋은가?
0: 강덕복이 운전을 하고 있는 왕해양에게로 말을 돌린다.
2: 해양아.
5: 예.
2: 내 아버지 안 취했지?
5: 아, 그럼요.
2: 내 보기엔 취했어. 헛소리만 해.
1: 자넨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기분 좋은 얘기를 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는데 왜 헛소리로 취급하나?
2: 뭐? 나하고 기쁨을 나누자고?
1: 응?
2: 자네가 나하고 무슨 기쁨을 나누나?
4: 아비가 정의로 된 기쁨이지. 아님 내가 무슨 기쁨을 자네하고 같이 나누겠나?
2: 그래 아비가 거지뱅가?
4: 당연하지. 아비는 우리 왕신의 며느리고 우리 가문의 사랑이지. 그게 뭐 잘못됐나?
2: 며느리? 며느리를 딸하고 비교할 수 있나? 강아비는 이 강덕복이 딸이네. 자네가 나하고 기쁨을 나눌 거 있나?
4: 강아비는 왕진표 며느리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네. 자네 집이 아니라.
2: 먹고 자? 먹고 자는 게 중요하나?
4: 당연히 중요하지. 아니 왜 한 식구로 하겠나?
2: 그럼 제가 됐으면 애성을 왕씨로 고치기. 왕강씨로 하기. 그럴 재간이 있나? 그럴 재간이 없지. 그럴 재간도 없으면서 뭐 나하고 기쁨을 나누?
4: 그걸 갖고 다투기 싫래.
2: 응.
4: 다투는 게 의미 없어.
2: 응.
4: 의미 있나 없나? 달기 먼저냐 달가리 먼저냐처럼 무료하고 의미도 없어. 자네가 달가리라고 하든 달기라고 하든 난 마음대로 하게. 고르게.
2: 고르라고? 닭하고 달걀 다 고르겠네. 하나도 안 남겨주겠네. 응. 자세워.
6: 응? 왜 또?
5: 아버님.
0: 왕해양이 차를 세우자 강덕복이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뒤쪽에서 따라가던 아비의 차를 향해 걸어온다. 아비도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앞을 바라본다. 아비의 차 뒷좌석에 앉은 안걸이 묻는다.
6: 세상에, 아버지가 왜 또 저런데?
7: 또 다퉜겠죠.
6: 누구하고 다퉈?
7: 누구겠어요? 사위는 절대 아닐 거고.
6: 어?
0: 안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던 갈미아가 또 묻는다.
6: 그럼 내 시아버지랑 붙은 거냐?
7: 게다가 어머님 남편이 이득을 못 봤을걸요?
6: 이득? 우리한테서 이득 챙기게.
0: 아비의 차에 다가온 강덕복은 다짜고짜 갈미아가 앉은 쪽 차문을 열어 제낀다.
2: 저희 내려요. 앞에 차에 가서 앉아요.
6: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8: 외삼촌 왜 그래요?
2: 출발해.
6: 타요 타요 빨리.
0: 강덕봉의 집. 안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고 있다.
9: 아비야, 오늘 시간 돼?
10: 시간 되면 나하고 같이 털실 사러 갈까?
7: 왜요? 왜 갑자기 뭐가 뜨고 싶어요?
9: 아버지 스웨터하고 실바지 떠주려고.
10: 지금 누가 손으로 뜬 스웨터 입어요? 왜요? 심심해서요?
9: 아버지 올해 80이야. 생일에 내가 손수 떠서 입히고 싶어서.
10: 아버지 올해 79이고 명년이라야 80이에요. 벌써부터 충성심 보여주면 이른 거 아니에요?
9: 사람들이 그러는데 큰 생일은 다 홀수의 쇠인데. 그러니까 여든 생신은 79에 쉬어야지.
10: 왜요?
9: 왜 그런지 나도 모르지. 그래도 좋다는 대로 해야지.
10: 네. 그럼 좀 이따 갈게요.
9: 왔어. 집에 왔어.
0: 안걸과 아비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선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강덕복이 투덜거린다.
2: 둘이 정말 한심하지. 뭘 그리 오래 돌아다녀. 날 굶어 죽일 셈이요.
9: 미안해요. 받아요. 햄버거 사왔어요.
2: 나이를 인스턴트 식품 안 먹어.
7: 안 드시면 우리 시부모님 갖다 드릴래요. 두 분이 저 아시거든요.
2: 네 엄마가 사준 걸 왜 그들한테 갖다 주겠다는 거니?
7: 미안해요. 모르시죠? 이건 내 돈으로 산 거라고요.
2: 네 돈으로 산 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어느 집 규정이니?
7: 싫다면서요. 제가 라면 끓여올게요.
2: 싫어. 됐어. 수고할 거 없어. 아쉬운 대로 먹을게.
0: 안걸이 물 한 컵을 따라가지고 소파에 왔는데 강덕복이 가방 가득 담긴 덜실을 보며 묻는다.
2: 이건 돈 안 팔았니?
9: 돈 주면서 가져가라던데요.
2: 덜실을 사서 뭐하려고?
9: 스웨터 드려고요.
2: 누구 거?
9: 누구 거겠어요? 당신 거지.
2: 왜 나한테 스웨터 떠줄 생각을 했어?
7: 아버지에 대한 두터운 감정과 사랑을 표달하기 위해서죠.
9: 네 애 좀 아버지 놀리지 마.
7: 아버지, 이런 걸 석다르고 겉다르다고 해요.
2: 석다르고 겉다르다니.
7: 평생 사랑을 누리고도 사랑이란 말을 못해요. 그 말만 꺼내면 부끄러워하시잖아요.
2: 부끄러워? 내가 부끄럽긴 뭐라고. 정말.
7: 러덩지, 이번 생신 어떻게 세실래요? 크게 쉬기 싫으면 쉬지 말고요. 그저 거모를 모셔다가 칼국수나 해먹고 말아요.
2: 내가 크게 쉬고 싶으면?
7: 그럼 우리 성대하게 쉬죠. 석담이 맞아요. 이른이면 고래희라는데 아버진 여든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2: 내가 뭐 대단해? 내가 대단한 게 뭐라고?
7: 당연히 대단하죠. 난

0: 지금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 아버지 생신 말하다가 왜 너한테로 넘어가?
0: 네네네, 내가 샜어요. 정적으로 한마디만 물을게요. 아버지 여든 생신 성대하게 쉬고 싶으세요?
2: 그러고 싶지, 당연히.
0: 좋아요. 그럼 우리 생신 준비 서절을 내와요. 아버진 조장, 난 부조장. 어머니는 조원이에요. 베테랑 조원.
2: 내 생일인데 내가 조장이면 좀 그렇지.
0: 하긴 말씀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생신을 쇠면 사람들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꽤 큰 선물 가져올 게 분명해요.
2: 그럼 그럴 거야.
0: 그래서 명리는 아버지 생신을 쇠는 거지만 실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거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저장하면 안 돼요. 제가 저장할게요. 후에 욕하겠으면 날 욕하라죠. 안 그래요?
2: 그럼 안 쉬겠다.
0: 아니 아버지, 왜 난관에 부딪히면 뒷걸음질 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아버진 정례로 소물단 소물을 못 받아봤어요. 이번엔 우리 버충하다로 할게요.
1: 무슨 말이나 네가 하면 진짠지 가짠지 헷갈려. 정말.
0: 정말 하지 말고요. 이번엔 나하고 같이 책임져야 해요. 아버지가 조장 싫으시다니 어머니는 저원에서 부조장으로 올라가요. 역하면 우리 둘이 같이 역먹어요.
1: 그래, 내가 도와줄게.
3: 강덕복이 쓰레기를 버리러 대문을 나선다. 골목길을 지나던 왕정이가 그를 발견하고 말을 건다.
4: 아, 쓰레기를 버리나?
2: 자네 못 버려봤나?
4: 늘 버리지.
2: 늘 버리면 대단한 줄 아나?
4: 언제 날 대단하다고 했나?
2: 자네 말투가 그렇네.
5: 거기 서게.
2: 너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5: 당신한테 의견이 있네.
2: 무슨 의견인지 말하게.
4: 생일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쇠는 게 틀리지 않나?
2: 내가 내 생일 쇠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4: 왜 상관없나? 나도 통지를 받았네. 나보고 괜찮은 선물을 준비하라네. 어디 물어보세. 어떤 선물이 괜찮은 선물인가?
2: 누가 통제했나?
4: 당신 딸이 통제했지.
2: 내 어느 딸이 통제했나?
4: 아비가 통제했네.
2: 아빈 당신 며느리가 아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4: 언제는 아베가 자네 딸이고 나보고 다투지 말라더니.
2: 내가 다투지 말란다고 자네 안 다투나? 자네 있었나? 달기 먼저냐 달가리 먼저냐 하는 이런.
3: 강덕복이 동명술에 대답하고 갈 길을 가버리자 왕정위가 어이없다는 듯 혼자 중얼거린다.
4: 나이 들수록 왜 저리 막무가내인가?
3: 집에 들어온 강덕복이 급히 아비에게 전화를 건다.
2: 너 얼른 왔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 얼른.
1: 무슨 중요한 일인데 그래요?
2: 조장이 오면 말하겨.
3: 장바구니를 들고 길에 나선 덕화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는 아비와 마주친다.
6: 아비 뛰어가.
0: 뛰어가야 해요. 고모 오빠가 빨리 오라고 명령했거든요.
6: 무슨 일이래?
0: 나도 모르죠. 급한 일이 있대요. 먼저 갈게요 고모.
3: 아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덕화도 강덕복네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아비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강덕복을 부른다.
0: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더워 죽겠다.
1: 허둥대긴 왜 뛰어와?
2: 아유, 당신이 뭘 한다고. 명령하면 집행해야지. 이건 군인의 기본 소질이요.
0: 빨리요. 무슨 중요한 일인지 빨리 얘기해요. 저 인차 가봐야 하거든요.
2: 누구요?
1: 덕화예요.
2: 덕화는 왜 왔어?
1: 놀러 오면 안 돼요?
0: 아버지 빨리 얘기해요. 네? 저 빨리 가봐야 해요.
2: 생각해봤는데 내 생일 앞당겨 쉬어야겠다.
0: 네? 앞당겨요? 왜요?
3: 아비를 따라온 덕화가 집안에 들어서며 한몫 곁댄다.
6: 무슨 중요한 일인데 들어나 보기요. 어?
2: 너 안 비친 데가 없어.
6: 아이고 내가 들어서 오빠가 손해보는 거 있어?
0: 앉아. 시간 없어요. 얼른 이유를 말해봐요.
2: 난 이유가 충분하다. 의의도 있고.
0: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쓸말만 해요.
2: 내 생일 말이다. 원래 정확하지 않아.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종래로 생일답게 쉬어본 적이 없다.
6: 우리가 자꾸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럼.
2: 애들 생일은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면서 내 생일을 왜 자꾸 잊어버려?
1: 자기 생일도 오락가락해요.
2: 그럼 내...
0: 아이고 됐어요. 번론만 얘기해요. 그럼 생일을 어느 날에 쉬고 싶어요?
2: 난 8일 강군 전에 생일 쉬고 싶다. 난 로병인데 우리 군대하고 같이 생일을 쉬어야지.
1: 약삭 빠르네요. 당신은 로당원이니까 7일에 쉬지 그래요? 당뇨 어머니하고 같이?
0: 안선생, 우파언론 삼가하세요. 강덕복 동지, 그날 생일 쉬는 게 너무 있어요. 지지할게요. 아버지께 경례 올립니다.
2: 그래.
0: 그럼 먼저 갈게요. 일 있어요.
2: 어, 그래.
0: 어, 맞다. 아버지 생일에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다들 물어봐요. 나보고 물어보랬어요.
1: 아무튼 난 내가 손수든 스웨터, 털실 바지 선물할 거야. 그날 오빠한테 장수면을 만들어줄게. 오빠가 오래오래 살게.
2: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0: 먹는 게 무의미하면 뭐가 이 있어요?
2: 너네 세대들은 먹는 거밖에 몰라.
1: 그러게, 조국은 너희가 먹어서 가난해졌어.
6: 맞어, 매일 밖에서 먹어.
0: 저 그럼 가요? 늦으면 날 비판 투쟁하겠어요.
3: 아비가 잽싸게 자리를 뜬다. 갈미하와 안걸이 나란히 집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눈다.
7: 바깥 사돈이 8일 금군절에 생일 쉰다면서요?
1: 그래요.
7: 우리 령감이 그랬어요. 바로 딴속셈이 있는 거라고. 정군이 사돈하고 같이 생일 쇠게 하려는 거라고.
1: 그 집 영감은 정치적으로 모자 씌울 줄밖에 몰라요. 우린 정군과 같이 생일 쉬고 싶어요. 안 돼요? 국경절에 셀 수도 있어요. 전국이 다 같이 경축하게. 왜요? 안 돼요?
7: 아, 되죠, 되죠. 누가 그 집을 상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갑니까? 또 뭐 령도 서져요. 또 뭐 조지위원회요. 뜻산이 어르신도 령도 서져 부소장이라면서요?
1: 왜요? 안 돼요?
7: 되죠, 되죠. 그런데 부소장이란 사람이 빈둥거리지 말고 조상을 도와서 뭐라도 해야죠.
1: 그가 뭐 하는데요?
7: 뭐 하긴요. 맨날 전화해서 여기저기 선물을 요구하죠.
3: 왕혜양네 집. 목책을 무릎에 놓은 아비가 전화기를 붙들고 형제들한테 전화로 이것저것 포치하며 강덕복의 생신 준비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0: 먹는 건 안 돼요. 먹을 건 안 받아요. 먹는 물건은 의미가 없어요. 네, 됐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만해요.
8: 아, 남한테만 선물 하라 하지 말고 자기는 선물 준비했어?
0: 물론 준비했죠.
8: 무슨 선물 준비했는데?
0: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내놓으면 깜짝 놀랄걸요.
8: 그건 믿지. 내 색신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0: 그래요. 오빠 색신 특수 재료로 만들었어요.
8: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네 식구들 정말 재미있어. 그 집안 일들을 누군가 소설로 쓰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0: 시간 있으면 오빠가 써요. 아니, 왜 전화 안 받지?
8: 봐봐, 자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돌이 되려면 하늘과 땅 사이인 부부가 안 맞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지?
0: 응.
8: 아, 근데 두 분은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행복해. 그 두 분은 평생 살면서 평생 적응해 나갔어. 아, 두 분은 대방에게 다가가려 했었고 서로한테 다가갔지. 근데 곧 승리정으로 합류하려 할 때 두 분은 어깨를 수치고 지나갔어. 근데 계속 밀고 나갔지. 이렇게 되면 어머님은 아버님이 걸어온 향촌 흙길을 걸어갔고, 아, 순박한 농촌으로 걸어갔어. 봐봐, 어머님은 지금 얼마나 소박해. 옛날 자본가 아가씨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어. 아, 그런데 아버님을 다시 봐. 지금은 잠 옷 입고 중절 못 쓰고 대홍포차 마셔.
0: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런 결과를 가져왔죠?
8: 무의식간에 서로 감화된 거야. 두 분은 서로 대방을 개소하려고 노력했고 또 서로 개소되지 않으려고 냈었어. 결과는 어땠어? 잘 생각해봐 어떤 결과일지.
0: 말해요.
8: 밖에서 시키려다 지쳐서 여기 바뀐 거야.

0: 아니 그럼 두 분이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서 스쳐 지나실까요?
1: 그건 잘 모르겠어.
2: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1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전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